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새겨본다면 이를 앞에 두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뭐랄까요? 일이 좀 더 소중해지고 일 앞에서 겸허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기도라는 건 무언가 구하기 위해 하잖아요. 물론 구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이치도 무언가 구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이 금세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이 간구하는 바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떠오르는 아침해를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창문 달린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 요즘 절실한 것이 없어진 시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잎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의 반주음악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피리대금, 해금, 좌구, 장구 이런 악기를 기본으로 편성해서 연주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잎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의 반주음악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피리대금, 해금, 좌구, 장구 이런 악기를 기본으로 편성해서 연주합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아쟁을 곁들여서 음량을 더욱 풍성하게 해서 연주하죠. 오늘은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경풍년 염양춘 준비했습니다.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초래 반마리 마을장터에서 놀던 광대패들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광대의 오란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 설이 제기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섯 광대란 설이 있고요.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져서 오광대라 부른다는 설, 그리고 오행설에서 오를 취했다 하는 그런 설이 제시돼 있습니다. 고상 오광대는 전체가 다섯 과장인데요. 오늘 들으실 문둥북춘마당은 제1과장이죠. 그 외에도 제2과장이 오광대 마당으로 이루어져서 오광대라 부른다는 설, 그리고 오행설에서 오를 취했다 하는 그런 설이 제시돼 있습니다. 고상 오광대는 전체가 다섯 과장인데요. 오늘 들으실 문둥북춘마당은 제1과장이죠. 그 외에도 제2과장이 오광대 마당, 제3과장이 비비마당, 제4과장 승무마당, 제5과장 재밀주마당, 이렇게 다섯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전체 19명인데요. 각 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제1과장 문둥북춘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둥북춤은 문둥이의 고단한 삶과 그런 삶을 극복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고성 오광대의 문둥북춤 반주음악을 황민왕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양각 당화기 얼기 설기 송편 내기번드 정제편이며 푸르르 엮어 삼피떡과 병가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종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장편에다가 벌려놓고 정다수단의 잡박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닭지 연포 공기름에다 식음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견적거적을 도적이며 절창볶기 매물탕수육 억포 육포 갈라놓고 전염상 번거지꿀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가진 것이 닭이었다. 생률 황률 은행대초 고산참배 임실준씨 호두백자 곁들이고 끌끓으는 생치다리 호도독 포도독 메초리탕 꽃게요 연계찜 어전 육전 치지개며 소란탄 정포지다 계자고추 생강마늘 문노전복 봉을 오려 나는 드시게 야놓고 전보를 들여라. 전보를 드리는데 정동화로 백탄숯불 부채질 활활 고초같이 일어놓고 살찐 소반 짜고기 반환도 드는 칼로 전면 편편 우려내요. 깨소금에다 참기름 쳐 부수수 불려 재화내요. 대양판 소양판 얘도 담고 쟤도 담고

0: 앉으면 덮벅지 벗어 만난 기름은 간장물에다 붕덩 들이쳐 덮벅 이렇듯 음식을 차려다가 놀부 앞에 들여놓고 흥부가 술을 부어 형님 약주 드시지요. 허거들랑 이놈이 썩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부야, 내가 나무 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속 너도 잘 알자.
1: 그렇지.
0: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어디 그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라.

흥부든 술잔을 아서당 후당 까 방바닥에 당 부딪히더니 만원 여보세요 세손

구석은 망하는 법이니라. 이 계집 버려라 버려. 그는 그렇고 또 네게 할 말이 있어. 아마. 형님 무슨 말씀이오니까. 내가 근래 듣자 하니 내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내 말이 분명하지.

흥부가 명주 한 피를 꺼내다가 칠빵거려 놓으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이놈의 이즘이 어찌 헌하던지 화초장을 잊어버릴까봐 입으로 주워 섬기며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왔구나. 대장보 한번 걸음에 화초장이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도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야 설찬이 미끄럽단 말이여. 가만있자 얼채

맷돌 가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가래 가는 소리였는데요. 가래는 제주말로 맷돌을 뜻합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 때문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죠? 날씨가 워낙 극성스러워서 잊기가 어려운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좀 기온이 낮아져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물 자주 마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주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원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하늘 가는 길.

김동원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0016번 쓰시는 분께서 오프닝 와닿네요. 신입이라 일할 때마다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 시간도 다 지나가고요. 지금의 그 실수들이 되게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178번 쓰시는 분, 문화시대는 문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잘 들으시겠다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손님 만나볼까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자, 제가 소개해드린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이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네요. 8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이 작품은 첫 장편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보내시나요?
1: 이제 오랜 시간 걸렸기 때문에 네. 영화를 어떻게 이제 많은 관객들한테 알려야 되지? 그런 고민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0: 네.
1: 사실은 매일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0: 스크린에 오르기까지.
1: 네, 예. 네,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영화 만들 때 이 영화가 될 수 없을 거다. 이 소재는 남의 네.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0: 네.
1: 개봉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라 요새 정신 없고 좀 바쁘더라도
0: 네.
1: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한 마음으로
0: 네.
1: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네. 개봉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은 단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되는 그런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됐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자, 감독님은 영화 전공하셨고
1: 네.
0: 그리고 그런데 수년간 또 회사 생활을 하셨고 근데 또 다시 영화로 돌아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영화나 이제 예술 분야를 하는 기에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저 또한 이제 생활 전선에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0: 네.
1: 영화를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일을 잘 맞았습니다.
0: 네.
1: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고 네. 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도 잘 맞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를 얻는 건 아니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1: 안 된 일이 됐을 때 그 상실감
0: 네.
1: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마음이 되게 두려움의 어떤 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네.
1: 그랬을 때 아 제가 좋아하지만 뭔가 실패가 두려워서 못했던 두려움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0: 네. 네.
1: 어차피 모든 일이라는 게 잘 될 때 안 될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1: 잘 안 되었을 때 그 후회가 나에게 오롯이 있는

0: 여러 풍경들을 기록하는 시리즈 작업을 좀 먼저 했었어요.
1: 네. 그럼
0: 도시
1: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거인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또 수업도 듣기도 하고, 사실 작가들한테 멘토 수업도 좀 듣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도시를 기록하다. 당연히 내가 살았던 공간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1: 네.
0: 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망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랬을 때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살았던 공간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1: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우리가 이야기 나눌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감독님이 사셨던 그 동네 개포동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0: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살았던 공간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1: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우리가 이야기 나눌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감독님이 사셨던 그 동네 개포동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결국은 개포동을 향하게 되었고 그곳의 공간을 사진을 찍게 되신 거잖아요. 기록으로 남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면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겠네요.
0: 그렇죠. 예. 처음에 그냥 단지 사라지게 될 동네이니까

0: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옛날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전 놀랐거든요.
1: 그렇죠. 네.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오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네. 다들 어떤 이유로 이 동네에 왔는지 또 묻게 되고, 또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SNS 통해서 글과 사진을 올렸을 때, 그때에도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0: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개포동은 지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포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0: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1: 보통은 뭐 네. 어떤 가게 그리고 그곳의 사람 그리고 장소 그쵸. 뭐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니까요.
0: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무에 대한 기억도 되게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옛날 조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포 조공 아파트 경우에는 새로 지어지기 전에 있던 풍경의 어떤 흔적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물가도 있었고요.
1: 네.
0: 그 물을 기르는 마당에 물 기르는 그 것들도
1: 예.
0: 그건 보존해 놓으신 거죠.
1: 아,
0: 아파트를 지을 때.
1: 네네.
0: 그리고 이제 언덕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는 다 평지지만 그 당시에는 언덕들 작은 언덕들이 있어서 그 언덕들이 그대로 남긴 상태로 재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아이들이 놀만한
1: 놀이터처럼 네, 사용되어진 놀이터. 공간.
0: 그리고 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
1: 그러네요. 네. 네.
0: 상가의 지하에 뭔가 어떤 공간.
1: 네.
0: 아이들한테는 이제 호기심이 가고 모험이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냥 그런 재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개포동에 사진 찍으러 갔더니 나처럼 옛날 추억하러 온 그냥 평범한 그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억 산책? 나무 산책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셨다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모았지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서울 개포동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자 야, 예전에 추억이 있는 사람 다 모여보세요 뭐 이런 식이었는지 어떻게 하신 건가요?
0: 아 처음에는 그 이제 카로 시작한 SNS가 있었어요.
1: 네.
0: 거기서 스토리텔러로 좀 제안을 받아서
1: 아.
0: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1: 네.
0: 나무가 있는 풍경 사진을 올렸는데 개포동에 개포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인들의 아. 추억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1: 네.
0: 아, 이 이야기들이 재건축되고 나서 기록이 남는 것도 좋지만 재건축되기 전에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1: 네.
0: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일단 소환하는 프로젝트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고요.
1: 얼마나 모이셨어요?
0: 그냥 처음에는 첫 해가 한 15명, 20명 정도 모였고.
1: 아, 한 번이 아니었어요?
0: 아, 네네.
1: 네.
0: 한 이게 처음에 한 번만 생각했습니다.
1: 예.
0: 한 번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1년여를 했고
1: 아.
0: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나무 산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1: 네.
0: 기억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두세 번 해서 총 10회, 20회 이 정도 했더라고요.
1: 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옛날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개포동 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나무를 보면서 나무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내 추억과 기억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각자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억산책 같은 것을 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0: 맞아요.
1: 네. 네.
0: 저도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1: 예.
0: 처음 했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17년 9월인데 제가 그 전날 가고 싶지 않... 왜 이런 걸 했지?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거든요.
1: 아,
0: 왜냐면은
1: 예.
0: 지금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죠. 그때 내향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고
1: 네.
0: 동네를 다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1: 네.
0: 같은 동네 살았다는 이유로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많은 거예요.
1: 오.
0: 이곳에 뭐가 있었다.
1: 예.
0: 네, 누군가 있었다. 공유되는 그 기억에 관계된 접점들이 네. 같은 동네 살았다는 이유로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많은 거예요.
1: 오.
0: 이곳에 뭐가 있었다.
1: 예.
0: 네. 누군가 있었다. 공유되는 그 기억에 관계된 접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 소소한 이야기, 대단치 않은 그 작은 이야기들이
1: 그쵸.
0: 본인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1: 없죠. 없죠. 예.
0: 네, 그런 이야기들 털어 나누다 보니 그 자체가 되게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
1: 예.
0: 그게 좋아서
1: 네.
0: 저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세 번 뭐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네. 그런 경험을 막 하셨을 때는 그때는 마음속에 아 이건 이제 영화로 해야겠다고 아. 마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0: 그때까지는 진짜 어렴풋하게.
1: 어렴풋하게.
0: 네, 왜냐하면 영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재는 될 수 있겠다.
1: 네.
0: 생각은 했었지만
1: 네.
0: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몰랐고 사실은 이제 나무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되고
1: 네.
0: 나무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1: 아.
0: 아,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찍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작품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콘크리트 녹색 섬입니다.
0: 네.
1: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0: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의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네요. 이 제목을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뭔가 모던하고 새롭고 뭔가 화려한 건물로 변신할 콘크리트로 둘러싸일 공간의 한쪽 편에 그냥 일부 남아있는 그 추억을 가진 나무가 거기만 녹색 섬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딱 떠오르니까 제대로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군데 개포동 서울 개포동의 사진을 찍으시다가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나무에 주목하게 되셨을까? 이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0: 일단 예전에 그 구축 아파트 재건축을 앞둔 그 주공 아파트를 갔었을 때 나무가 압도적인 풍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어릴 때 봤던 그 작은 나무들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이 자라서 사실은 거의 20건 안에 아파트가 있는 그런 느낌을
1: 맞아요.
0: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정말 궁금했죠.

0: 개발을 앞두고 이렇게 폐허가 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무들도 보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한 일이긴 한데요.
0: 네.
1: 처음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무들이 먼저 베어지고 아파트만 남게 됩니다. 예. 그 거대한 대단지에 거기에 그 아파트만 남아있는 콘크리트 속에 서 있는 기분은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 굉장히 경외감이 들잖아요.
0: 그렇죠.
1: 반대의 느낌이 들어요. 그 덩그러니 콘크리트만 있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0: 네.
1: 정말 만약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기울기가 점점 심해져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진 도시가 된다면 요새 뭐 꿀벌들도 사라지고 있는데
0: 맞아요. 예.
1: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이런 풍경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 폐허소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녹색 섬이 만약에
0: 네.
1: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녹색 섬이라면
0: 네.
1: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아 그래서 기록을 해야겠다.
0: 네.
1: 예, 더 기록을 해야겠다.
0: 더 절박한
1: 네.
0: 마음이,
1: 그런
0: 네.
1: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아, 자, 음악을 한곡더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재일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봄.

0: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기억 잊지 못합니다. 완전히 바뀐 동네지만 곳곳에 남은 나의 기억들. 이렇게 추억을 떠올려 주셨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요리조리 미도리님께서 저는 개포동 7단지에서 자랐어요 라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에 훨씬 공감을 많이 하면서 아마 들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8월 19일에 개봉될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싶은데 왜 그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많은 시민들을 그 인터뷰하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기억하고 또 돌아보고 싶은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질문을 바꿔본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경험했던 것을 추억하고 돌아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있었기
1: 네,
0: 때문에 다시
1: 네.
0: 물어봤는데 다 몇백 년을 살수 있을 법한 몇백 년도 살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이었고 거의 다 청산령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말로 이 정도로 건강 상태,
1: 예.
0: 나무한테 활력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연 지방 녹지의 아파트였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네, 지금 같이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1: 네.
0: 나무들이 뿌리를 내고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죠. 아직은 방법이 없으니까.
1: 네.
0: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 수, 이 나무라는 거는 보존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이식을 못 하진 않아요. 근데,
1: 그러니까 아니 그 얼핏 생각하기에 아 그렇게 훌륭하고 나무들이 당연히 생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일단 이 나무를 이렇게 한 곳에 두었다가 재건축을 한 이후에 다시 심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운가 봐요.
0: 아, 네, 그러니까요. 근데
1: 그러니까 아니 그 얼핏 생각하기에 아 그렇게 훌륭하고 나무들이 당연히 생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일단 이 나무를 이렇게 한 곳에 두었다가 재건축을 한 이후에 다시 심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운가 봐요.
0: 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개포죽은 1단지도 한 220여 주는 이식을 했다고 돌아왔는데
1: 네.
0: 뭐 선별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검증 절차가 좀 없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그럼 더 많은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는데 이식이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한 한 그루그루마다의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큼의 뭔가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것보다 그냥 베고 하는 게더 현재까지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때문에
1: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엄청 큰 나무들을 다시 이식하는 비용보다 다시 씨앗을 심어서 새로 그냥
0: 네.
1: 나무를 심는 게 낫다.
0: 그쵸.
1: 비용적인 측면에서.
0: 네.
1: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0: 그쵸.
1: 거네요.
0: 그게 좀 가장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1: 네.
0: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이 구축단지 아파트는 이제 탄소 배출이 좀 있어서

0: 떨어질 때 모습은 그냥 저는 영화 속에서나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굉장한 어떤 감동의 변화, 소용돌이가 있었을 것 같고, 이것을 영화 속에 담는다면 뭘좀더 주목해서 담아야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1: 실제로 그 광경을 목격했었을 때, 역설적으로 나무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하 2, 3층까지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이 단 몇십 분 만에 뽑혀지는 그 광경은 정말 지축이 흔들릴 정도고, 나무가 쓰러질 때 엄청나게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 엄청난 좋은 향, 피톤치드? 일태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의 어떤 뭐 것들이죠. 피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면서 나무가 진짜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영화 화면에 담기 어렵죠. 자연을 담기가 제일 어렵고 그 자연의 또그 참혹함을 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

0: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또 감사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기록이 이제 영화가 되고 또 개봉이 되기까지.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다면 저희가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1: 너무 많은 감사함들이 많아서
0: 네.
1: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분들은 그 벌목업 제사장님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이건
1: 네.
0: 좀 아이러니하세요? 예.
1: 지금 떠오르네요.
0: 네.
1: 아,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록을 할수 있는데 가장 도움을 준 분들이 또 그분들이었거든요. 네.
0: 네.
1: 이것도 인생의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0: 진짜요.
1: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0: 그렇죠.
1: 저도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뭔가 조금 조금씩 공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공감이 되었다는 것이 좀 그때 저도 많은 생각을 다르게 했던 계기였던 것 같고
0: 네.
1: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영화를 기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미리 예고하셔서 찢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0: 아, 이제
1: 네.
0: 이쪽 동네에 있는 나무를 뺄 차례이니 와서
1: 어서 와서
0: 찍어라.
1: 찍어라. 뭐,
0: 아,
1: 이렇게
0: 이거 좀
1: 알려주셨을 때.
0: 웃픈
1: 맞습니다.
0: 이야기입니다.
1: 웃픈 이야기고.
0: 예.
1: 나무의 행방을 또 알려주, 영화를 기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미리 예고하셔서 찢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0: 아, 이제
1: 네.
0: 이쪽 동네에 있는 나무를 뺄 차례이니 와서
1: 어서 와서
0: 찍어라.
1: 찍어라. 뭐,
0: 아,
1: 이렇게
0: 이거 좀
1: 알려주셨을 때.
0: 웃픈
1: 맞습니다.
0: 이야기입니다.
1: 웃픈 이야기고.
0: 예.
1: 나무의 행방을 또 알려주시는데에도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0: 아,
1: 알려주셨고,
0: 그래요. 예. 그래요. 그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예.
1: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마지막 시간에는 거의 그 아파트에서 콘크리트에서 그분들과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는 연극 배우처럼 그 덩그러니 남은 상태로 지냈던
0: 네.
1: 네. 저희 생각하고 그분들이 감사하네요.
0: 네. 그분들을 시사회에 꼭 초청을
1: 네.
0: 하셔야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녹색 섬이 이제 재건축 현장의 현실을 뭐 사실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영화 하나가. 하지만 계속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텐데, 8월 19일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텐데, 관객들이 어떤 질문을

0: 추억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7426번 쓰시는 분, 기억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네요. 우리 동네도 최근에 재개발한다고 하얀 펜스를 길게 쳐놓았거든요. 1510번 쓰시는 분은 저는 예전에 살던 부산 영도에 갔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개발에 소외되어 그대로였는데 저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포동 7단지에서 자라셨다는 분 요리조리 미도리님, 저는 외국에서 23년을 살다가 작년에 돌아왔는데 제 기억 속의 장소들이 다 사라졌더군요 하고 아쉬움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녹색

전북 전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예스런 기와가 정겨운 한옥마을? 맛깔스러운 음식? 그리고 전통과 느림의 미학을 간직한 문화의 도시.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리입니다. 귀명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소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목을 지닌 도시 전주. 그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의 꽃이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인데요. 이 뜻깊은 소리의 향연에 저희 음악이 흐르는 마루도 이번 한 주간 함께합니다. 소리의 고장이 건네는 반가운 초대에 기꺼이 응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이진영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의 전주 여행가 이 곡으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전주 오시면 노랫말처럼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전주는 옛 풍류와 미식이 살아있는 도시이자 또 우리 소리의 깊은 뿌리를 품고 있는 고장이죠. 그 깊은 바탕 위에서 우리 전통음악과 세계 월드뮤직이 만나서 가장 다채로운

봤는데요. 한옥마을이랑 풍성한 전주 막걸리 한상 먹어봤는데 진짜 진수성찬이고 맛있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음식만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음악도 진수성찬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은 게 이번 한 주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열리는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특별하게 좀 꾸며봤습니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난 소리축제에 담긴 정겨운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관련된 내용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송가인의 노래로 진도 아리랑 듣고 올게요.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이고 우리 소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올해로 25회를 맞았습니다.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0: 그래서 안전대책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번 25회째 전주세계소리축제 여정을 많은 분들이 즐겁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알차게만 딱 준비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도 있고 무더위 대책도 있고 진짜 전반적으로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바쁘신 이 틈에도 진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유, 당연히 찾아와야죠.
1: 네. 네. 올해 축제 슬로건이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예요. 이번 슬로건에 담긴 축제 방향, 뭐 전체적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네,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 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나무에는 나뭇결, 물에는 물결, 또 바람에는 바람결.
1: 그러네요.
0: 예, 꿈에는 꿈결. 예, 저는 이 소리는 숨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축제 방향, 뭐 전체적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네. 우주 삼라만상에는 다 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나무에는 나뭇결, 물에는 물결, 또 바람에는 바람결.
1: 그러네요.
0: 예, 꿈에는 꿈결. 예, 저는 이 소리는 숨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25년 동안 그동안 이어온 우리 소리 숨결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큰 놀이판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0: 있다면 우리는 그걸 좀 부수고 네. 다시 원래대로의 어떤 놀이판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게 바로 이제 판의 정신이고 이게 공동체 정신 또 공연의 기원 여기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취지에서 설명드릴 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공연자 그리고 이제 객석의 객석 간의 그 어떤 벽을 좀 허무는 진짜 네. 그냥 같이 한판 우리 놀아보자라는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이제 올해 그 처음으로 집행위원장 맡으셨지만 위원장님은 뭐 소리축제 태동부터 쭉 다 지켜보셨고 예술감독으로도 참여한 적도 있으시고요. 누구보다도 소리축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쭉 지켜보셨을 텐데 25주년이 되는 동안의 변화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초기에 소리축제가 그 정체성을 두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1: 네.
0: 또 그리고 소리축제의 방향, 그다음에 그 추구하는 음악들의 세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뭐 이런 걸 두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리축제에서 그런지 소리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1: 네.
0: 근데 이 판소리가 중심이 된

0: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축제가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의 다양한 소리 잔치인지 아니면 전주 판소리의 본류를 기반으로 세계 음악을 여기에 접목하는 축제인지 이걸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1: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전통 우리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 혹은 또 세계의 음악들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 이건 서로 쌍방향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소리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세계 다양한 소리를 만난다는 것, 또 그리고

0: 귀도 즐겁지만 눈도 즐거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판소리 다섯 바탕 기대가 되고 관록 있는 명창들의 판소리 다섯 바탕이어서 이제 막 주목받는 차세대 소리꾼들의 무대 젊은 판소리도 준비가 돼 있잖아요.
1: 네네.
0: 또 이 자리에서는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1: 네, 지금 판소리 다섯 바탕이 지금 현재 현역 명창들 가장 최고를 달리고 있는 현역 명창들의 자리라면
0: 네.
1: 앞으로 그 명창들이 될 차세대 소리꾼들이 이 다섯 분이 무대에 올라가는 게 바로 젊은 판소리입니다.
0: 네.
1: 그야말로 미래의 소리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무대인 셈이죠.
0: 네, 네.
1: 이미 완성된 소리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각자 자기의 개성으로 해석하는 판소리는 또 어떤 건지 아마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자기의 개성으로 해석하는 소리는 또 어떨지.
1: 네.
0: 네. 젊은 판소리 5인의 무대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소리 프론티어 무대예요.
1: 네.
0: 이게 보니까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선정된 작품의 실제 무대화 또 해외 진출까지 돕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꿈의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소리 프론티어는 이 명칭으로 행사를 시작한 것은 한 16년째 되는데요.
0: 네.
1: 지금 형식은 3회에 걸쳐서 국내 최고의 밴드들
0: 네.
1: 또 젊은 밴드들을 3회에 걸쳐서 심사해서
0: 네.
1: 전문가 심사, 관객 심사 이런 다양한 심사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팀을
0: 네.
1: 해외 공연까지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그러면 이제 네. 최종 팀 한 팀만 결정이 되는
1: 공연이기도 하면서 네. 경선이기도 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최종 한 팀에게는 해외 진출의 무대까지 열리는
1: 네네.
0: 그러면
1: 네.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기의 네. 작품과 이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그런 만큼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축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0: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 폭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요, 실내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네. 야외 공연은 오후 6시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장 곳곳에 냉방 쉼터 또 음수 시설 그늘막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요. 식염 포도당 냄 찜질팩도 준비를 했습니다.
1: 네네.
0: 또 의료 부스 응급 수송 차량 상시 배치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0: 공을 들여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1: 네.
0: 애정이 다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음악인들의 해외 진출,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들 요즘 이뤄지고 있고 중요한 문제고. 근데 반대로 해외 뮤지션들이 또 전주 세계 소리 축제 무대에 서고 나서 전주와 우리 소리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얘기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1: 네.
0: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이렇게 이야기들 하던가요?

여러분의 연주로 용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번 주는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소리축제의 중심에서 빛을 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1부에서는

0: 아, 김치 축제래요. 아, 김치 특집으로. 특집. 김장 특집으로. 네. 김치 특집. 네. 어, 밥상 위에 꽃 김치라는 특집으로 저희가 두 시간 꾸몄을 때 작창 해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함께 해주셨던 우리 소장씨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홍보대사로 찾아와 주셨어요. 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선정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건 꾸몄을 때 작창 해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함께 해주셨던 우리 소장씨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홍보대사로 찾아와 주셨어요. 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선정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 어떠셨어요? 와, 나 너무 좋아. 막 네, 이러셨어요.
1: 되게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분 좋은 떨림이 지금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럼요. 네. 홍보대사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집안의 영광, 가문의 영광. 네. 혹시 플래카드는 안 걸렸나요?
1: 플래카드는 안 걸렸습니다.
0: 네. 네. 그만큼 어쨌든 홍보대사로서 이번 축제에 어깨 어떻게

0: 짐을 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텐데 그 홍보 대사가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차세대 소리꾼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 다섯 처음부터 홍보 대사 소식을 알았던 게 아니고 소리꾼 다섯 명으로 딱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아, 이 소리꾼 다섯 명이 홍보 대사입니다. 이렇게 지명이 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공모할 때는 그냥 젊은 판소리 그 무대에만 쓰는 걸로 알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막상 뽑히고 나니까 홍보 대사 활동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떨리고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홍보 대사는 생각을 못했던 거.
1: 네 맞습니다. 아예 몰랐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내 수군가를 하면 눈대목을 하는 판소리 다섯 젊은 판소리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네. 결정이 되고 나서 아 이제 이 다섯 명의 소리꾼들이 홍보 대사 역할까지 한다.
1: 네.
0: 근데 일기예요 또?
1: 네 맞습니다. 일기가 되었습니다.
0: 일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 맡아서 활약하고 계세요?
1: 저희가 주로

0: 공연 장소들에 가서 뭐 이렇게 소리축제 홍보대사 그 바람막이 옷을 입고 네. 뭐 이렇게 챌린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소리축제 거기 소리문화전당에 가서 이제 저희가 또 따로 뭐 개인적인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1: 아, 네. 저도 몇 개 봤어요. 네. 올라와 있는 영상. 아, 재미나게 이렇게 다섯 분께서 막 아기자기한 챌린지도 하시고
0: 네,
1: 그런 영상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섯 분이시잖아요. 홍보대사 분들께서 누가 가장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좀 끼가 많아요? 아, 이 사람 홍보대사 안 했으면 진짜 울 뻔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0: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이제 박시본 씨가 좀 되게 아무래도 제일 젊은 소리꾼이거든요. 다섯 명 중에. 그래서 아이디어가 가장 많고요.
1: 네.
0: 그리고 그중에 이제 끼라고 하면
1: 네.
0: 다 이렇게 소극적이긴 한 것 같은데.
1: 아, 소극적이에요?
0: 그나마 제가 조금 네. 거기서 유쾌한 역할을 하고 있지
1: 아, 그래요?
0: 않나 생각합니다.
1: 아, 우리 소장 씨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이끄는 메이커 역할?
0: 네네네.
1: 좋습니다. 아,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조금씩 있네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또래인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유대감도 좀 깊을 것 같은데 다섯 분이 만나서 또 어떻게 다짐을 하셨어요? 우리 일기니까 아 진짜 이렇게 잘해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사실 저희도 막막했는데요.
1: 막막했어요. 네.
0: 앞에 선배들이 없으니까.
1: 일기다 보니까.
0: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냥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우리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해보자 네. 해가지고 지금 그냥 다양하게 뭔가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네. 방식들로 지금 계속 꾸준히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 근데 지금 소장 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1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이후에 2기, 3기들이 또 활동을 할 거란 말이죠.
0: 네네.
1: 그래서 더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또 1기가 잘해야 2기들한테 또 돈보기가 되는데 후배들한테 네, 그래서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기록이 쭉 남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런 이제 부담이 클 텐데 사실 본인의 젊은 판소리 무대 이거 준비만으로도 사실은 좀 바쁘시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홍보대사까지 준비하시려면 진짜 이거 하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시겠는데요. 어때요?
0: 뭐 아무래도 공연은 공연대로 열심히 올려야 되고
1: 그렇죠.
0: 또 위촉이 됐으니 홍보대사로서의 또 활동은 해야 되고
1: 네.
0: 하니까 이게 조금 팍팍하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 분배를 잘해서 네. 제가 또 이번에 하필 오전에 제가 소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시간대가. 네.

0: 함께 수군가를 배우면서 이제 큰 상들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판소리의 본고장이 전주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 전주에서 나고 자란 소리꾼으로서 느끼는 그땐 자부심도 좀 남다르지 않아요?
1: 뭐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고장에서 제가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냥 전라도에서 1등하면 뭐 서울 가서도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0: 네.
1: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0: 네네.
1: 다른 지역에 출신 소리꾼들보다는 뭔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많아서.
0: 맞아.
1: 네네.
0: 네. 근데 그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보면서 잘하고 들으면서 잘한
1: 네.
0: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어떻게 다질 수 있는 게 되기도 하니까
1: 네.
0: 자 그러면 소리의 고장에서 나고 자란 우리 소장 씨가 네. 전통의 맥을 잇는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청취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소리 있다면서요.
1: 네 이번에 네. 들려드릴 소리는

걸렸네요.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무수히 잔말이 심할 터인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와락 떼어밀으니 필연 무슨 곡절이 있는 게로구나.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무나?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고지아니 들으실 것인께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배 따라 할 적에 얼른 배 따가지고 간대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일이 잘못되려고 야 이 녀석아 이 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직설부의 등원이 여신수병 즉 이불릉 정하고 간수병 정복부의 등실아 가하니 헛구양 돈을 들어 만물을 부르냐 예소태가 아뢰리라 소태의 간인 즉 월간 창계로 생겼었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리리다 세상의 병객들을 손대고 떨는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야 파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리리다 세상의 병객들을 손 대고 떨는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판촌에 배닫고 꽃 써서 칭도로 칭칭동협 영주석상 개수다목 늘

0: 걸 배년 하드나 저주보양 반세제탄이 쓸데가 없네.
1: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팬층이 또 관객 유입으로도 들어오면서 맞아요. 거기서 또 다른 소리꾼들의 매력을 보고 또 다른 팬층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리고 소정 씨도 이런 경연 프로그램 나갈 생각 없으세요? 응원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0: 기회가 된다면 네. 뭐 저도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기회가 닿지 않아서
1: 네. 언젠가 기회가 꼭 찾아올 거예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우리 소장 씨 딱 이름 기억하고 네. 있다가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최근에는 AI가 좀 대세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분야든 AI가 접목되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판소리를 창작하거나 작곡하는 기술까지도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국악계에서도 관심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소리하시는 젊은 국악인으로서 이런 AI와 전통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생각 있으신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요.
0: 저희 국악이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은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국악의 발전에 이렇게 뭔가 이바지한다고 해도 일반인들한테 닿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요즘 AI 시대인 만큼 관객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1: 네.
0: 그리고 자신의 소리도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자부심도 얻고 에이. 내가 소리를 만들어봤어 약간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국악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네. AI가 만든 판소리 보셨어요?
0: 네 유튜브에 이제 소리 축제
1: 저희 네. 네. 올라와 있는 거 저도 이제 보고 왔거든요.
0: 네.
1: 이거를 근데 다 저는 영상만 AI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소리까지 다 AI예요?
0: 네네네 그렇습니다.
1: 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다. 그러면은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끼시기는?
0: 사실 뭔가 그 식임새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AI치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뭐 약간 긍정적으로 본 시선도 있고요.
1: 네.
0: 네 그리고 그 여섯 개의 이제 영상 중에서 그 수궁?
1: 아, 바닷속을 표현한.
0: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인상 깊었거든요.
1: 네네.
0: 약간 국악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대중가요.
1: 재미가 있더라고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1: 네.
0: 그런 걸 섞여가지고 잘 만들었다고.
1: 네. 네. 일단은 접근성 면에서는 아 흥미로웠다. 저도 보면서
0: 네네네.
1: 네. 아 이렇게 참여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왜냐하면 소재가
0: 네네네.
1: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판소리하면 다섯 바탕을 딱 생각하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에서 소재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0: 다 자유롭게
1: 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판소리하면 다섯 바탕을 딱 생각하잖아요.
0: 네네.
1: 거기에서 소재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지
0: 다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네.
0: 어떤 부분은 자기 지역에 대해 뭐 자기 사는 동네에 대해서 또 쓰는 부분도 있고
1: 네네.
0: 네네, 다양하게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이제 이번 세계소리축제에서 처음
0: 네.
1: 선보이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 네, AI의 판소리. 이게 어떻게 그 진행이 되나요? 지금 뭐 출품하신 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0: 네,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네. 이제 등수를 나눠서.

0: 수 있습니다. 네.
1: 네.
0: 그런 무대가 하나 있고요.
1: 네.
0: 또 마지막은 제가 또 운이 좋게 폐막식 공연에도 또 쓰게 됐습니다.
1: 오, 네. 네.
0: 세대와 세대를 잇는다는 그런 주제로 저희 스승이신 왕기석 명창과 제가 폐막식에 쓰는데요. 그때도 이제 소리꾼들의 그런 뭔가 재치발랄한 그런 모습과
1: 네.
0: 또 세계 음악들의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대동화합의 그 장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대동화합의 장을 네. 이끌어낸 우리 소장씨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 쭉 프로그램 보면서 궁금한 게 8월 15일에 열리는 공연이더라고요. 3시에 명인홀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한국폴란드의 쇼팽앤아리랑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네. 네.
1: 홍보 대사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공연 좀 어떨까요?
0: 이 공연은 이제 프로젝트 너울이란 팀과 폴란드의 루토슬라비아니의
1: 명인홀에서 한국 폴란드의 쇼팽앤아리랑이라는 공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네.
1: 네. 홍보 대사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공연 좀 어떨까요?
0: 이 공연은 이제 프로젝트 너울이란 팀과 폴란드의 루토슬라비아니의 오케스트라 팀이 협업을 하는 공연인데요.
1: 네.
0: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과 폴란드의 위대한 작곡가 쇼팽의 음악 그 두

0: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뉴 월드 아리랑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6 전주 세계소리 축제 홍보대사이자 소리꾼인 소장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 씨.
1: 네.
0: 이번 소리 축제 좀 더 재미있고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홍보대사만의 어떤 관람 꿀팁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무래도 저희 나라 음악을 즐기시려면 추임새가 가장
0: 추임새.
1: 네. 네.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분명히 추임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브라보, 브라비 뭐 이런 다양한. 네. 그래서 그냥 언제든 저희 사실 아티스트들은 무대에서 연주할 때 관객들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면 더 흥이 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뭐 진짜 흥겨우시면 일어나서 같이 춤도 추시고
0: 네.
1: 뭐 약간 이렇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더 이렇게 관람의 배가 되지 않을까
0: 맞아요.
1: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관람객분들께서는 혹시나 내가 이 행동이 방해가 될까 봐
1: 네.
0: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1: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0: 우리나라의 추임새 적극 네. 활용해보시고 더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공을 들여서 이제 준비한 만큼 이번 축제에서 선보일 젊은 판소리 본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소리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1: 판소리는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판소리는 이야기다.
0: 네.
1: 소리꾼은 이야기꾼이다. 그냥 단순히 뭔가 옛날 소리, 음악, 할아버지들이 듣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이번에 혹시 기회가 돼서 오신다면 제가 그 이야기들을 아주 맛깔스럽게 또 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연기를 또 가미해가지고 네, 1인 창극을 보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0: 네.
1: 많이들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조금 전에 토끼 배 가르는데 뭐 한 9분여의 시간이었나요?
1: 네.
0: 거기 그 소리만 들었어도 그냥 막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장 씨께서 이야기꾼으로서
1: 네.
0: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전통 소리의 깊이를 지켜나가는 것과 또 요즘 청중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사이에서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소리꾼 소장이 꿈꾸는 소리의 방향,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1: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창작이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0: 네.
1: 뭐 아까 집행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00년 전의 소리와 그리고 100년 후의 소리, 그리고 지금의 소리가 뭐 정형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 나가고 또 자기만의 색깔로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저도 전통은 지키면서 또 관객들에게 또 친

큰 이야기와 힘찬 북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깊은 울림과 매력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만끽해 보시죠.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곡가들의 5가지 상상이 무대 위에

0: 조금씩 떨어지면서 전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1: 폭염 중대 경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도 무더위는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남부 지방의 가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0: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그 가뭄 때문에 채소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냉면에 들어가는 오이도 귀해졌다 그러던데.
1: 맞습니다. 아유 참 폭염에 밥상 물가도 폭등하고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펀 소리꾼 박유민의 노래로 강강술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저희도 주말이 조금 풀렸더라고요.

0: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이지 하는 여러분들의 기준들 궁금합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름에 뜨거운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찬바람 불어야만 먹겠다고 절대로 안 먹어서 가족들에게서 감자탕에 대한 오케이가 나면 드디어 계절이 바뀌었구나.
1: 그러네요. 음식이 먼저 달라지죠.
0: 야, 여름에도 이 뜨거운 음식을 잘 드시는군요.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4311님께서 주방에서 음식할 때 땀이 안 날 때 가을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더워서 밥맛도 없고요. 에이, 정말 힘듭니다 하고.
1: 맞아요.
0: 남겨주셨습니다.
1: 주방에서 조금만 음식하려 그래도 아우. 너무 답답하고 덥고.
0: 그렇죠.
1: 주방에서 음식할 때 그러네요. 그때가 입추 매직이다.
0: 네. 그래서 음식할 때 땀이 안 날 때 가을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더워서 밥맛도 없고요. 에이, 정말 힘듭니다 하고.
1: 맞아요.
0: 남겨주셨습니다.
1: 주방에서 조금만 음식하려 그래도 아우. 너무 답답하고 덥고.
0: 그렇죠.
1: 주방에서 음식할 때 그러네요. 그때가 입추 매직이다.
0: 네.
1: 8288님 가을하면 비염과 에이 죄책입니다. 아침부터 콧물 슬쩍하니 가을 만나봅니다. 아.

0: 네.
1: 얼굴에 살갗이 막 벗겨지면서 그 정도로.
0: 아, 선크림 안 발랐대요?
1: 모르겠어요. 뭐 발라도 의미가 없었겠죠. 뭐.
0: 하긴 뭐 계속, 놀다 보면.
1: 예, 계속 뛰어노니까. 아, 장난이 아니네.
0: 이번 여름은 진짜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1: 네.
0: 7416님, 이 정도는 돼야 입추 매직이죠. 여름 내내 고온 다습한 열대야로 잠을 못 잤습니다.
1: 아이고야.
0: 그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이불 덮을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새벽에는, 아, 저도 모르게 말이죠, 이불을 끌어당겨가지고 덮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입추 매직이죠.
1: 확실히 그렇죠. 밤, 새벽에는 살짝 이제 춥더라고요.
0: 네. 네.
1: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0: 그렇습니다.
1: 그 추위가.
0: 그럼에도 이불을 온몸을 덮진 않으셨을 것 같고, 배 슬쩍 발은 내밀고.
1: 그죠.
0: 아직까지는 그래요.
1: 6714님께서 우리 부부는 각방을 쓰다가 더위가 가니까 이제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1: 가을 느낌이 나네요.
0: 네.
1: 하시면서.
0: 저도 이번 여름은 각방을 썼어요.
1: 어쩔 수가 없죠.
0: 왜냐하면 모기장을 쳤거든요.
1: 아, 3인이 안 되는군요.
0: 아니, 되는데 네. 저는 모기...
1: 부부는 각방을 쓰다가 더위가 가니까 이제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1: 가을 느낌이 나네요.
0: 네.
1: 하시면서.
0: 저도 이번 여름은 각방을 썼어요.
1: 어쩔 수가 없죠.
0: 왜냐하면 모기장을 쳤거든요.
1: 아, 3인이 안 되는군요.
0: 아니, 되는데 네. 저는 모기장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1: 아...
0: 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막 약간 숨막히고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 잤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쓰고 저희 아들은 이제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항상 같이 자는데 밤에 안 자고 이제 엄마한테 갔다가
1: 아 진짜
0: 아빠한테 왔다가 또 엄마한테 갔다가 결정을 빨리 해. 근데 왔다 갔다.
1: 애가 고생이었네. 아이고야.
0: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좀 늦어지고 네. 그랬어요.
1: 8311님께서 남편이 시원한 냉면을 안 찾고요. 전기세 안 나오게 에어컨을 끄라는 잔소리가 없으니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냉면은 이제 굳이 안 찾아도 되는
0: 네.
1: 그런 계절이 살짝 온 것 같고 진짜.
0: 속에서 끌리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에, 확실히.
1: 에. 살짝 이제 칼국수 이런 게 살짝 좀 땡기면서
0: 한여름엔 쳐다도 보지 않던
1: 그쵸.
0: 칼국수 감자탕 이런 게 땡기죠.
1: 3678님께서 저는

0: 사는 거.
1: 꿈만 같습니다. 진짜.
0: 그러게요.
1: 생각만 해도.
0: 보조 배터리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잘 사용하세요. 4519님께서 너무너무 더워서 끊었던 라면이 다시 먹고 싶을 때가 돼야 가을이 아닐까요? 저는 이열치열이 너무 싫어요 하시면서 네. 더울 때는 진짜 뜨거운 음식 쳐다도 보기 싫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0: 근데 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여 먹게 돼.

0: 봄과 가을은 발라드이긴 한데 네. 약간 다른 정서의 발라드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봄은 뭔가
1: 버스커 버스커
0: 새로운
1: 약간 그런 느낌.
0: 예, 연인을 기다리는 설레임의 그런 버스커 버스커 같은 네. 음악들이 있다면 가을은 약간 이별의 발라드.
1: 그렇지. 잘 가. 네가 나 없이 뭐 되겠어?
0: 어떻게 살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만한 사람 없을 걸?
0: 난 이래. 넌 어때?
1: 그렇지.
0: 연락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아! 느낌.
1: 어, 연락하면 안 되는데.
0: 가을하고 봄은 약간 발라드의 정서가 다릅니다.
1: 그렇습니다.
0: 왜 가을은 이렇게 쓸쓸한 그런 정서가 꼽히는 걸까요?
1: 그러게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죠.
0: 뭐 기온은

0: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죠.
1: 빛깔이 달라집니다.
0: 그렇죠.
1: 슈슈 엄마께서는 슬슬 마당에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서 쇠주 한잔 먹어야겠다 싶으면 가을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마당 한여름에는 나갈 수조차 없는데 네. 이제 나가볼까? 여기서 그쵸, 한번 고기 구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가을인 거예요.
0: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가을에 진짜 어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산 이런데
1: 네.
0: 알록달록한
1: 그쵸.
0: 그런 전경을 보면 좋죠. 7082님께서 정원에 풀 뽑다 보면 정말 보일랑말랑하게 국화 꽃봉오리가 이게 생겼어요. 고지서만큼이나 나이와 계절은 얄짤없네요 하시면서.
1: 네.
0: 아, 고지서.
1: 고지서도 그렇죠. 때 되면 날아오잖아요.
0: 바로.
1: 네. 나이와 계절도 그냥 막힘없이 쭉쭉 가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훈둥어매님께서는 첫 외래 마치고 집에 갑니다. 결과는 매우 좋음이에요 하셨어요. 아이고 오, 다행입니다.
0: 축하드려요. 진짜 다행입니다.
1: 예, 어쨌든 이제 건강 잘 챙기실 일만 남았으니까
0: 네.
1: 아, 밝은 표정 지으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 월요일 2부 밭두의 상사디아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와, 영원한 젊은 소리꾼 김용우 씨가 함께해 주십니다. 1996년 첫 음반이죠. 지게소리를 시작으로 한국의 민요를 널리 알려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인 김용우 씨가 어느새 데뷔 30주년을 맞이하셨다.

0: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당신은 맨날 퍼럭퍼럭 화를 내지 말고 내가 몇 번을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1: 아니야 내 말투가 이래서 그러지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나 버럭버럭 화내고 그런 사람 아니야.
2: 아 지금 화냈잖아요 진짜.
1: 아니야.
2: 아 그리고 진짜 자기들은 장모님 진짜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1: 내가 제일 진정해야 돼 네가.
2: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1: 뭔데
2: 그 에어컨이든 선풍기든요 하루 종일 틀어도 무조건 중간에 한두 번 환기를 해줘야 실내 공기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1: 그래 그 말은 맞는 말이야. 응? 자동차도 색깔별로 차량 내부 온도가 응? 검은색은 85.5도 흰색은 73.7도까지 올라간다는데

0: 왔습니다.
1: 네. 환기는 여름에도 아주 아주 중요하지요. 네. 에어컨, 선풍기 돌릴 때도 하루에 한두 번 환기는 필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동차도 자주 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자두님께서도 크크 환기해야겠네요. 저도 꺼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1: 네. 환기는 여름에도 아주 아주 중요하지요. 네. 에어컨, 선풍기 돌릴 때도 하루에 한두 번 환기는 필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동차도 자주 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자두님께서도 크크 환기해야겠네요. 저도 하셨는데 안 하면 영규한테 혼납니다.
2: 네. 아유, 웃어.
1: 근데 요즘 신식 아파트는 환기가 자동으로 되게끔 천정에 다 시스템화가 돼 있더라고요.
0: 예, 예.
1: 이제 창문을 열면 네. 또 그 어마어마한 열기가 또 들어오고 그쵸. 그러면 또 문 닫으면 에어컨이 또 풀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식 아파트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0: 가고 예. 싶네요.
1: 가세요. 하시면 되지.
0: 자, 이제 똑딱이 퀴즈 넘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골 말로
1: 사투리로.
0: 예, 오늘 여러 개 나오네요. 제가.
1: 그러게요. 오늘 활약성이 아주 좋네요.
0: 오늘 컨디션이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1: 다시 한번 이 소리 한번 가볼까요?
0: 그렇습니다.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1: 예.
0: 네. 자,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2: 이 할머니가 매미.
0: 매미야 아빠.
1: 정답은 매미 날개가
0: 정답이었습니다.
1: 왕이 익선관을 쓰죠. 그리고 신하들도 삼호에 그 뒷날개 모양이 그 매미의 날개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합니다.
0: 이유가 있죠.
1: 뭔가요 이유가?
0: 이 매미는 나무 수액만 먹어서 청빈하고 때를 맞춰 울며 염치를 안다는 매미의 오덕 다섯 가지의 덕을 정사의 귀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0: 그러게요.
1: 자, 다음 주에 이제 개학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개학 전에 국중박 가가지고 네. 익선관 쓴 고종 황제 어진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부산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에서는요

0: 오늘 컨디션
1: 마법 뿌릴 때
0: 컨디션 오늘 안 좋네. 노래 끝까지 하면 끝까지 노래 부르면
1: 초능력 내 친구.
0: 다시 하나 둘 셋 넷
1: 잘 몰라요.
0: 짠,
1: 거기까지예요.
0: 열이 뻐거.
1: 아니면 우리가 추울 때 장갑을 끼잖아요.
2: 네네.
1: 약간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갑을 끼면 이제 네. 열을 보관해 주잖아요.
2: 네네.
1: 안에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갑 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바나나에 이렇게 하는 거죠.
2: 그럼 두 개가 겹치는데요?
1: 어떻게요?
2: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한다. 바나나 껍질로 호일로 감싼다.
1: 아, 두 개 중에 하나인가요?
2: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1: 어디에 뭐 한다가 아니라 네. 장갑을 낀다.
2: 네.
1: 양말을 신는다.
2: 아, 그런 거예요.
1: 열을 보관하는 것처럼 에틸렌 가스를
2: 네.
1: 이제 잡아내는 거죠. 잡는 거죠.
2: 그렇게 생각하셨다.
1: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2: 네네네. 알겠습니다.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손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0: 안 되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아는 사람들은
1: 아.
0: 국악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1: 예.
0: 소리꾼으로 데뷔한 게 이제 제가 96년도니까
1: 그렇죠.
0: 음반을 내고
1: 네.
0: 사실 제가 애초에 뭐를 전공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2: 선생님 원래 저기 됐잖아요.
0: 뭐
2: 타 아니, 하고 저, 피리.
0: 저 피리 전공이 제일 처음 먼저 했었어요.
1: 그러니까
0: 중학교 때부터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뭐 중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해가 언젠가 그리고 저는 이제 소리꾼의 시작을 음반을 낸 지게 소리를 낸 그때부터 저는 시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1: 네.
0: 해서 그렇게 해서 30주년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노래를 부를 줄 몰랐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0: 소리꾼이 될 줄도 몰랐는데요. 뭐
2: 선생님 그 앨범과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 오는 후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럼요.
1: 그럼요, 선생님.
2: 선생님 선구자예요, 선구자.
0: 아,
2: 진짜로.
0: 감사합니다.

0: 좀 안 좋은 얘기들도 하곤 했었는데
1: 쓴소리들.
0: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시간이 좀 지나오다 보니까 그네들도 이제는 이제 하나의 딱 자기 나름의 이제 그룹의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0: 클래식도 좋아했고 재즈도 좋아했고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너무 좋아해서
1: 네.
0: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재즈하고 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거는 클래식하게 만들어 볼까? 이거는 다 빼고 그냥 노래하고 기타 하나만 가지고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거기에 맞는 그 옷을 늘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때는 그냥 홋겹을 입을까, 겹옷을 입을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나름 조금씩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긴 것이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도 좋아해
1: 반응도
0: 주시고
1: 좋고,
0: 반응도 있고. 아니, 음반을 계속 낸다는 건 반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1: 그럼요.
0: 반응도 없는데 그 돈을 안
1: 그쵸. 아니,
0: 쓰죠.
1: 근데 반응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김용호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게 예종에서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첫 번째 놀랬던 건 엄청 잘생겨서 놀랬고,
2: 안 그래도 이따가 질문이 있습니다.
1: 너무 잘생겨가지고 놀랬고, 두 번째는 선생님 코러스 딱 갔는데 팬이 어마어마해서 놀랬어요. 근데
0: 몇 년도에 그때가?
1: 그때가 2004년.
0: 그때는 많을 때예요.
2: 지금도 많잖아요.
1: 원래 남상희 씨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딱 갔는데 공연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팬들이 막줄 서가지고 티켓팅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일본 팬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
0: 아니요, 그때는 뭐 저는 뭐 2000년대만 해도

0: 제가 예 무대에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코러스도 하고
1: 맞아요.
0: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2: 여러 번
1: 충격이었어요.
2: 얘기했었어요. 따로 저한테도
1: 맞아요.
2: 방송 외적으로도.
1: 맞아요.
2: 그래서
1: 국악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었죠.
2: 질문이 있네요. 7082님께서 30년 전이었던가요? 제가 중학교 때 오후 5시에 KBS FM 흥겨운 한마당이었던가 라디오 프로에 나오셨는데 당시 진행자가 자꾸 잘생기셨네요라고 하길래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미남이시네요.
0: 아이고.
2: 선생님, 살면서 이게 질문이에요.
0: 네.
2: 살면서 인물 덕 많이 보셨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0: 인물 덕이요?
2: 네.
0: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뭐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2: 그래요?
0: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2: 짜증내도 되는 거지, 우리.
1: 약간
0: 아니 아니.
1: 짜증 내야 돼.
0: 아, 그거보다도 노래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건 있어요. 그 욕심은 있어요. 의상을 딱 갖춰 입고 머리하고 헤매 다 하고
1: 네.
0: 그다음에 거울에 비춰진 딱 모습이 완벽해야 돼요.
1: 아.
0: 그게 약간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신발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속옷이 뭐가 끼인 느낌이랄까 막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
1: 그죠, 그죠.
0: 그런 것들 때문에 단정해 보이고 무대 올라갈 때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평상시에는 별로 그거 안 다녀요.
1: 선생님의 뭐 외모가 잘생겼다.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냥 목소리
2: 맞아.
1: 자체가
2: 목소리가 아끼셔.
1: 잘생기셨어. 응.
0: 그거는 좀

0: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개념들을 맞아. 그 사로잡혀 있는 개념들을 다 깨고 오신 거예요.
1: 자, 아무튼 우리 김용우 선생님께서 2026년 9월 2일 수요일 7시 30분 국립과학원 예약당에서 나는 소리꾼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30주년 공연을 여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갈 건데 선생님께서

0: 이거는 네. 총 런타임이 보통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잡고 하십니까? 뭐 네네.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현장에 따라.
1: 저는 이제 적어도 2시간은 넘기지 말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90분이 참 좋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1시간 반이 30주년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2: 더 들어가게 되죠.
1: 조금 더 늦자 대신에 조금 줄이든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러닝 타임은 한 110분 정도 생각하고 110분. 있습니다.
2: 네네. 인터미션 없이.
1: 인터미션 없습니다.
2: 아하. 네. 그리고 용천관 방금 이제 우리가 듣고 왔는데 이때의 선생님의 이 스타일 저희에게 이제 그게 아주 익숙하잖아요. 팬들도. 네. 근데 저희끼리 이제 잠깐 얘기를 할 때. 또 지금 부르면 느낌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었어요.
1: 네네. 아 이게 그 30년이라는 시간은 참 예. 많은 걸 변하게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소리는
0: 달라지죠.
1: 그렇죠. 참.

0: 듣게 됐고 그분의 이제 노래를 듣고 이거를 이제 오늘날부터 부르는데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느낌이 확
0: 강강술래가. 그렇죠.
1: 오셨습니까?
0: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통성미녀 속의 어떤 그 강강술래가 아니라
1: 예.
0: 토성미녀가 갖고 있는
1: 맞아요.
0: 그 진득하고 아주 토속적인 맛.
1: 거친데도.
0: 아 그런데 또 조홍래 선생님 목은 또 막잖아요.
1: 맞아요.
0: 맑은 느낌이 강하니까 네. 강강술래 하면서 소리가 진행이 되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유꿈유꿈 유자나무 강강술래 백년새가 한절에
1: 강강
0: 뒷소리 뒷소리. 나도 역시 어릴 때는
1: 강강술래
0: 천세 소리 했건만은
1: 강강술래
0: 박신님이 되고 본게

0: 해가지고 이제 뭐 중간에 뭐 남댕이 아. 놀기 개고리 타령 뭐 그다음 고사리 끊기 청어엽기 청청 청어엽자 위도군산 청어엽자
1: 청청 청어엽자
0: 위도군산 청어엽자 청청
1: 청어엽자
0: 위도군산 청어리 끙자 끙자 고사리 대사리 끙자 유약공공 재미난한다 아장장장 머리야
1: 끙자 끙자 고사리 대사리 끙자
0: 고사리 끙끙 파구리 담고 아사 아니 나는 음자 뭐 이런 이런
2: 아,
0: 거.
2: 아 좋다. 네. 어우 너무 좋다.
0: 이게, 이게 주저리 주저리 엮고 가는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고사리 끊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건 고사리 끊고 바구니 담고 아산이 나는 음자 이거 할 때 고사리 끊고 바구니 바구니에 담고 아산이란 없는 게 제가 막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노래가. 그만큼 노래가와 선율이 갖고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알고 나면서부터는 이걸 못 끊는 거죠.
3: 아,
0: 아 이 맛을 아는데 어떻게 딴 걸 불러요? 딴 걸 못 하겠다라고 저는 이 이걸 이제 그래서 강강술래의 느낌 그리고 선생님이 불렀던 오곡 타령 그다음에 다시되기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이제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노래가 좋아서 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남도들 노래가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노래가 진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와, 이 노래를 내가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연습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3: 그 남도 소리를 쫙 하면서 이제 용천권과는 쫙 멀어지는 거죠.
0: 네. 네, 한동안 그래서 안 했죠. 네.
2: 와. 잠깐만. 목 쓰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4: 이거는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네, 뭐.
4: 공연 프로그램 30주년 네네. 나는 소리꾼입니다에
0: 네.
4: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0: 레퍼토리가 있는지 뭐 제가 네. 순서를 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
4: 지금 3928님께서도 공연 시작부터 남도 들노래라면
0: 네.
4: 어떤 음악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0: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제 조공래 선생님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이제 채집했던 얘기들 그게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4: 아.
0: 선생님 만났던 장면 제가 다 촬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4: 네. 네.
0: 그 한 30년 40년 전에 찍어놓은 건데 그런 영상들 새로 이제 편집해가지고 남도들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선 밴 노래
4: 네.
0: 이제 강화도로 쭉 올라와서 이제 강화도 시선 밴 노래를 아. 이제 뺀다고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도행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부타령 그리고 이제 제주민요 중에서 제가 좀 세상에 좀 알린 그런 노래들이 몇 곡 있어요. 그래서 용천검, 그 다음에 아외기 소리 이제 새로 이제 레게 비트를 완전 이제 신화외기 소리 그리고 너영나영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대에서 김용우를 그래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장타령이거든요.
4: 네,
0: 그걸 또
4: 맞아요.
0: 제가 또 옛날에 만든 노래니까 장타령, 풍구소리 이런 노래도 계속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주고 많이들 부르는 노래죠. 액맥이 타령 그리고 아리랑까지 연결을 합니다.
4: 네. 남도,
3: 야,
4: 서도, 정말. 경기, 제주
3: 네.
4: 다 부르시는.
3: 애정을.
0: 그래서 타이틀 한번 좀 네. 좀 버리장머리 없이 나는 소리꾼입니다.
4: 그러면 현실적으로 목 튜닝을 하려면 뭐 멘트로 조금 하십니까?
0: 아니요 이번에
2: 보니까
0: 안 해요.
2: 사회자가
0: 아리랑까지 연결을 합니다.
4: 네. 남도,
3: 야,
4: 서도, 정말. 경기, 제주
3: 네.
4: 다 부르시는.
3: 애정을.
0: 그래서 타이틀 한번 좀 네. 좀 버리장머리 없이 나는 소리꾼입니다.
4: 그러면 현실적으로 목 튜닝을 하려면 뭐 멘트로 조금 하십니까?
0: 아니요

0: 잘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새로 소개를 받은 분들인데
1: 느다 어? 진짜 잘해요.
0: 예, 그래서 이번에 네. 시선 배너도 같이 했고 아. 예. 얼마 전에 무슨 녹화가 하나 있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맹맹이 타령도 같이 이번에 부르는데 아유 잘해요.
1: 맞아요. 진짜 잘해요.
0: 아주 신명나게.
1: 아주 오. 힙하게 잘해요.
0: 네.
1: 네. 그리고 아쟁에는 김성근 씨, 김성근 씨가 또 함께하고 피리의 이찬우 씨 함께하고 네. 밴드로도 구성이 되고 아 이번에 진짜 선생님이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공연을 준비하시구나라는 게 이 프로그램에서도 느껴지고 피리의 이찬우 씨 함께하고 네. 밴드로도 구성이 되고 아 이번에 진짜 선생님이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 공연을 준비하시구나라는 게 이 프로그램에서도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 원래는 선생님 개인적인 뭐 생각은 30주년 목 공연 뭐 이런 거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판이 깔리게 된 겁니까?
0: 아니 사실 아까 외국인들 많던 그때는

0: 바쁘셔서 30주년은 그리고 또 한 번밖에 없는 공연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맞아요. 좀 유료 공연이긴 하지만 많이들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아주 신명나고 멋진 무대를 맞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네. 이 자리를 빌어 이 연사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1: 지금 문자들이 좀 와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3678님께서 김용우님 멋있습니다. 힘을 쭉 빼고 부드러우면서도 힘과 풍류가 느껴지네요. 오래전에 김해 문화의 전당 공연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때 꽹과리를 치시며 노래하신 것이 좋은 추억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1: 네. 1579님께서 김용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늘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30주년 공연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용우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국악방송 덕도 많이 본 게 네. 진행도 오랫동안 했었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악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정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뭘 한다고 그러면

0: 뭐 사실 여러 가지 곡들이 있긴 한데 엔딩곡이라면 저는 그냥 단소 하나에 딱 부르는 시비난가를 좋아해요. 그 시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노래 부를 때 그거 녹음 국악방송에서 했는데요.
1: 아, 그래요?
0: 그때 이제 그장 감독님께서 그거 할때 칭찬을 안 하시거든요. 그분이.
1: 근데요?
0: 근데 이걸 딱 하고 녹음을 같이 동시에 했어요. 단소랑.
1: 예.
0: 동시에 녹음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장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야, 용우야 이 노래 좋다.
1: 우와.
0: 이거 어떻게 그 기타 버전도 있어요 사실. 근데 기타로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던 분이 너는 왜 이런 거 안 하고 왜 자꾸 뭐 이상한 거 하고 이상한 거 하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뭐예요? 아니 뭐 말 안 해.
1: 뭐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이게 그만큼 좋았다.
0: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거 같아요. 너무 악기를 많이 쓰지 말고 네 목은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강약의 느낌이 노래 안에 좀 있어서 악기가 많으면 네 노래가 죽더라라는 표현을 옛날에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악기는 웬만하면 좀 적게 쓰고 네 목소리가 갖고 있는 식임새가 좀 자연스럽게 악기 속에 좀 배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음하고 무대에서 부르는 게 더 너답게 노래를 부른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1: 네네.
0: 정말 저는 가슴 깊이 그때 듣고요. 그리고 나서 악기를 많이 덜어내요.
1: 실제로
0: 돈도 없지만 사람 많이 불러서 돈도

이 밤이래겐가 밤은 적정 야심한데 침불 안석에 잠 못 들곤 몸부림에 세다

0: 날이 조금은 꺾였지만 그래도 폭염의 기세가 조금 있긴 있어요.
1: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물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0: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네, 매우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심의 노래로 평시죠. 인생을 헤아리니 보내드렸습니다. 단 사나흘 사이에 시원해진 바람이 진짜 거짓말 같죠. 근데 여전히 온도계에는 높은 그 온도 숫자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함이 찾아온 것. 아마도

0: 장기의 영역이기도 하고 뭔가 이거를 경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굿을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1: 그죠. 네.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0: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네.
1: 근데 이제 장르가 장르다 보니까 저걸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채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0: 저는 뭐 사실 음악 소리 자체 가창자로서의 공부도 공부였지만 민속학적으로 그냥 음악 장르상으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예. 이 서울 꽃을 배울 계기가 있었어서 배워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예.
0: 그 경기 민속학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멋들이나 맛들이 이제 이 서울굿에서 왔다는 걸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1: 맞아요.
0: 배우면서 많이 깨달았죠.
1: 네. 그래서 약간 원조 국밥집 찾아가는 것
0: 예, 맞습니다. 이게 굿도 원조로 배우지 않으면 그 예. 맛을 그렇죠. 사실 알기가 예. 어렵더라고요.
1: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네. 이렇게 그 어느 지역에 그 소리나 음악이 됐든 간에 이제 그 지역마다의 어떤 지역성을 잘 담고 있는 굿들이 있으니까
0: 네.
1: 그 전공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배우러 오면

0: 아직도 뭐 이게 고향도 해서 막
1: 맞아요,
0: 올라가요.
1: 맞아요. 그게 나와야 또 어떤 기세가 담보가 되는.
0: 맞아요, 기세.
1: 거기에 있는데 아마 또 이 분의 소리를 제가 봤을 때는 기세의 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네. 또 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관 명인의 소리로 부정거리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어느 지역의 굿이든 부정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죠. 일종의 손님 맞이 청소.
0: 네, 청소입니다. 예,
1: 집안 단장. 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정거리의 어떤 의미보다는 채연 씨가 듣는 김유관 명인의 어떤 소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김유

0: 김유감 명인의 소리로 서울구중 부정거리 보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좀 길게 안 나누고 음악을 먼저 들은 이유가 일단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장단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숨쉬는 구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장단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조금 어렵더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장단이 그냥 덩, 딱, 쿵, 쿵, 락, 쿵, 덩, 딱, 쿵, 쿵, 락, 쿵. 이 기본 장단 위에 그냥 부정 장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장구 장단으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밧징이라고 해가지고 징을 하나 이렇게 받쳐놓고, 받쳐놓고 그거를 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터를 정화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악기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리로만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사나 사설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게 장단이 불규칙한가 싶은데 사실 장단은 덩,

0: 땅콩 풀땅콩으로 계속 가고 있고 예. 사설이 밀고 땡기면서 그 안에 구조 뒷박을 숨박이라고 하는데 숨박 합 땅콩에 맞춰서 다시 새로운 사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설이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단순히 외워서 어떤 문서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굿을 직접 청하는 사람에 맞춰서 바뀌기 때문에 예. 뭐 위치가 어디냐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서울시 여기가 무슨 구죠?
1: 여기가 무슨 마포구?
0: 네. 예. 서울시 마포구 무슨 동 국악방송 뭔가 이런 식으로 예. 뭔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뭐 굿을 직접 연행하는 사람과 또 굿을 청한 사람의 뭐 성씨나 뭐 가족이 몇 명이 있다.
1: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0: 그거를 다 얘기해 주느라 네. 뭐 누가 있고 뭐 이번에 뭐가 있으니 뭘 도와줘야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족에 대한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집에 조상 문서에다가 네, 이렇게 밥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네. 그것처럼 위패 시작할 때 위패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0: 명창이나 혹은 이제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지산 명창이나 이런 분들의 소리 듣다 보면 굿소리도 이렇게 화려하구나.
1: 네.
0: 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근데 대단히 꿋꿋한 느낌입니다.
1: 원래는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고 이제 경기 명창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예. 지연아 명창이나 김혜란 명창 같은 분들이 이 굿을 장기로 하시게 되시면서 자신이 잘하는 그런 목들을 집어 넣으신 거죠. 원래는 이게 방금 들으셨겠지만 영정 가망 이렇게 하는데 김혜란 선생님은 네. 영정가 이렇게 예. 돌려가지고 이런 속 목들을 예. 많이 집어 넣으셔서 더 화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이제

0: 좀 있지 않을까? 꿋꿋해진 것에 대한
1: 아 옛날
0: 체력
1: 하시는
0: 안 돼.
1: 분들은 열두 예. 거리를 다 하면 막
0: 그죠. 그걸 모든 사람이 늘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건 이제 경제적인 관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재미난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앞서서 김유감 명인의 소리를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채연 씨가 직접 불러주시는 노래입니다.
1: 네,
0: 본향 노래가라.
1: 따로 막 음원을 하기에 또 제가 여러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0: 네.
1: 그게 어렵기 때문에
0: 네.
1: 이 노래가락은 굿에서 이제 청배라고 신을 모시는 기능합니다. 신을 이제 부르는 거죠.
0: 네.
1: 어서 오세요 하는 네. 기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일 먼저 부정을 하고 이제 본향 노래가락으로 이제 신을 청합니다. 이게 서울굿이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
1: 제수굿이 있고 진옥이라고 해서 이제 죽은 분들을 위한 굿이 있는데
0: 네.
1: 오늘은 제수굿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진옥의 굿은 시황 노래가락이라고 해서
0: 아.
1: 좀 다른 대요 하는 네. 기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일 먼저 부정을 하고 이제 본향 노래가락으로 이제 신을 청합니다. 이게 서울굿이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
1: 제수굿이 있고 진옥이라고 해서 이제 죽은 분들을 위한 굿이 있는데
0: 네.
1: 오늘은 제수굿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진옥의 굿은 시황 노래가락이라고 해서
0: 아.
1: 좀 다른 결의 그 노래가락을 하고
0: 예.
1: 오늘은 이제 제수를 받는 신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본향 노래가락을 준비해봤습니다.
0: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처음 듣는 용어라서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년간 진행을 해봤을 때의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저게 뭘까? 이렇게 너무 집착하시면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1: 아.
0: 노래를 듣고 예. 저런 노래도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1: 아이씨구.
0: 게 사실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저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포기하고 엎드려 자듯이 예. 듣는 거를 너무 깊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이렇게

0: 이채연 씨의 노래로 본향 노래가락 보내드렸습니다.
1: 네.
0: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충신은 만조정이요를 가장 경기민요 버전으로 네.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0: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1: 아, 그렇죠. 예.
0: 어정쩨라는 말이 이제 굿쩨라고 해서 조금 이제 민요쩨에선 조금 화려하고 예쁘게 표현한다면 뭐 굿이 화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좀 소리를 좀 덜어내고 힘있게 든든하게 소리를
1: 예.
0: 얹어놓고 하는 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전에 처음 그 별신구 배울 때도 선생님께서 어정 갈 준비는 다 끝났나 이렇게
0: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1: 물어보시는데 어정 어정이 뭐지? 어정이 뭐지? 굿이라는 단어를 전국 공통으로 이제 그들끼리 쓰는 변 같은 은어 같은 거죠.
0: 은어.
1: 예. 어정이라는

0: 돈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서
0: 대감이 돈과 집의 집의
1: 아,
0: 크기
1: 구체적으로 나눠져 돈. 있구나.
0: 네, 그러니까 대감 때 모든 돈이 다 나오죠. 예. 여기서 한 번 냈는데 뒤에 아껴놨던 종잔 돈까지 다 나오게 되는. 네.
1: 이런 그 거리들이나 이걸 이제 실제로 노래할 때는 네. 어 이게 내가 지금 부르는 예를 들면 어떤 타령이나 노래가락들 네. 창부 타령이나 노래가락들이 이런 과정에서 나왔구나를 생각하면 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문드문 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노래가락 창부 타령을 전 사실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아 이런 노래들의 원조격이 있었구나라는 네. 느낌도 들고 아 그만큼 이 굿 자체가 이런 무속 신앙과 문화 자체가 서울을 잡아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노래를 앞서서 이제 그 큼직큼직하게 부르는 것과 네. 이제 세밀하게 부르는 것. 그러면 원래 세밀하게 부르는 것을 먼저 배우신 경우잖아요. 재현 씨 네. 같은 경우에는 큼직큼직하게 불렀을 때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장구가락을 배울 때 기닥을 먼저 배우거든요. 네. 기닥을 이제 다 배워서 나는 이제 기닥과 구공을 다 칠 수 있어. 그래서 가락을 다공다온다다공다공다구구다구나공다다막 이렇게 다 쳐요. 네. 그러다가 가락의 뼈대를 잘 모르겠으면 사실 그거 다 빼고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빼져요.
0: 아.
1: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딱을 못 치는 바보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노래도 그러한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0: 그걸 연습을 따로 해야 됩니다.
1: 아 빼는 걸 연습을
0: 빼는
1: 따로
0: 걸 연습을 따로 해야 돼.
1: 분명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오.
0: 그래서 이제 경기민요 하시는 분들이 굿을 배우거나 예. 아니면 뭐 잡가에서 소리를 배울 때도 이거를 빼라고 하는데 못 빼요. 그러니까 뭐 화란춘성 이런데 화란춘성 이렇게 네. 치는 목을 못 빼가지고 나중에
1: 고생을 해요.
0: 고생을 하죠.
1: 오. 그러면 원래 넣다가 네. 빼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0: 그러니까
1: 다시 넣을 때는 힘들진 않나요?
0: 그건 좀 덜 힘들죠.
1: 아...
0: 내가 아는 거니까. 에. 그리고 오히려 빼서 하다 보면 어디에서 포인트로 넣었을 때 더 이게 노래에 맛이 아... 살고 간이 잘 맞아야
1: 예, 예, 간이 잘 맞아야
0: 노래도.
1: 그러게요. 배울 때 그렇게 힘 빼라 얘기를 나는 지금 뺀 것 같은데 계속 빼라 그러시니까 뭐 그 생각도 좀 나고 이... 지금 들으실 불사거리도 채연 씨가 직접 노래를 해주시는 거죠?
0: 네, 근데 네. 만수바질 또 황민상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0: 그냥 일단 들리는 대로.
1: 네네,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불사거리 이거는 네. 요즘은 잘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제 불사춤의 노래를 해가지고 네. 또 기념으로 여러분들과도 이 불사거리를 나누고 싶어서 아~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한번 이채연 씨의 노래로 불사거리 청해 보겠습니다.

0: 땡겨주마 아이씨우
1: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얼쓰나 아 불사님 수이라 성궁불사 일월불사 아니시리 사해로는 용궁불사가 아니신가 오늘 여기 노래가 좋다 황씨의 기주 또 그리고 고생하는 박작가 김PD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사랑해주시는 불사님 수이라 성궁불사 일월불사 아니시리 사해로는 용궁불사가 아니신가 오늘 여기 노래가 좋다 황씨의 기주 또 그리고 고생하는 박작가 김PD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

0: 의 노래로 불사거리 함께 들었습니다. 뭔가 영화 오마미 느껴져서 현금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 왔었는데 지금 지갑이 없어서.
1: 네,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0: 아무튼 중간에 보여주실 수 있는 거는 줄여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일단 그 저희가 보통 공수라고 하죠. 신의 말을 이제 그 무당이 전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 조라고 해야 되나요? 소리 조로 하는 거죠?
1: 네,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요. 네.
0: 아무튼 중간에 보여주실 수 있는 거는 줄여서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일단 그 저희가 보통 공수라고 하죠. 신의 말을 이제 그 무당이 전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 조라고 해야 되나요? 소리 조로 하는 거죠?
1: 소리 조죠. 근데 이걸 소리 조로 한 것도 지금 현대에 좀 변화된 거고 원래는 그냥 말만 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1: 이거에 뭔가 뭐 띠리리리리리리 뭐 이 정도 이 피리 소리를 따라하고 이런 거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묘기로 하시는 거죠.
0: 아,
1: 저도 가짜 무당이라 지금 영어맘이 딸려서 네, 혼자 하기 힘드네요.
0: 7942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채연님 소리 들으러 들렀습니다. 어제 서울 굿 공연 특별

0: 하죠. 네. 섭외한 입장에서 네.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네. 섭외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 때.
1: 아 근데 또 이 연출상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가지고 한 번만 휘저었습니다.
0: 휘젓고 나왔을 때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관객분들. 네네네. 요즘도. 네. 그래서 아 이 대감놀이의 음반이나 특히 뭐 CD나 LP가 많이 팔린 게 과연 헌이 아니로구나를 증명하는 게 지금에서의 공연장에서의 반응이기도 한데 저희 예전에 그 소리꾼 남상일 씨가 네. 또 잘해요.
1: 네, 잘하시죠.
0: 그것을. 그래서 객석에 있는 수녀님한테 이렇게 공수를 하는 걸 보고 와 저 네.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 수녀님이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1: 꽂아주셨나요?
0: 주시는 걸 보고 네. 저 수녀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객석에서 하거나 이렇게 즉흥적으로 공연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또 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1: 네, 그럼요. 이제 노래를 이제 약속한 이제 그 송폼이라고 해야지 네. 몇 절 하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꽂느라
0: 그렇죠. 맞아요. 길어지면. 네.
1: 돈을 꽂느라 길어지면 민망해서 이제 악사들 앞에 하나씩 떨어뜨려주면 악사들이 자동으로 힘을 내서 길게 눈치를 싹 보면서 계속 해줍니다.
0: 실제로 오래된 공연 레퍼토리잖아요. 특히 경기 소리 안에서는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거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도 계속 연행이 되겠죠. 서울 구세에서 나온 어떤 연행의 이것들을 놀이로 발군.
1: 그렇죠. 너무 인기가 네. 좋아요. 이게 다른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임새를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다면 대감놀이는 그 처음에 이제 천수바라라고 해서 태평소 소리가 쫙 네. 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제 열시고 아, 가다
0: 마음이 열리는 준비가 이미 되는 거군요.
1: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도 화려하잖아요. 네. 의상도 의복도 화려하고 방울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자동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0: 최은 씨는 아, 여기서 우유모치님께서 어머머 현금 들고 들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만 채연님 추임새에서 희무님 성음이 살짝 느껴져서 순간 소름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아, 라는 네. 감상평 주셨는데 그런 네. 소리 좀 들으세요 평소에?
1: 네. 이제 음색적으로 조금 비슷하고 뭐 소리 결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예. 네, 음색적으로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다고 많이 듣습니다.
0: 오. 네. 실제로 이제 의상을 다 갖춰 입고 공연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진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위 네. 말해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농담으로 내가 가짜 무당이라 이렇게 이제 재담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집중된 상태, 카리스마를 가진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이 구슬하면 이게 빠져서 해요. 아. 저도 잘 몰라요.
0: 네. 공연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진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위 네. 말해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농담으로 내가 가짜 무당이라 이렇게 이제 재담을 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집중된 상태, 카리스마를 가진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1: 저는 이 구슬하면 이게 빠져서 해요. 아. 저도 잘 몰라요.
0: 네.
1: 하면 빠져서 하고.
0: 영험함이 있나 봐.
1: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저는 춤 사이 같은 것도 이제 옷을

0: 뜨거운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소리가 있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멋있는 소리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이제 듣게 될 대감거리가 가장 인기 있는 대목인 거죠?
0: 네, 근데 이 곡은 대감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대감놀이의 축약판입니다.
1: 아,
0: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1: 예.
0: 대감놀이는 서울 굿에서 대감거리가 제일 유명해서 대감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감놀이 해주세요 하면 보통 부정부터 서울 그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몇 개만 속가다가
1: 예.
0: 끝까지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눈대목만 딱 골라서 착착착 붙여서 하는 거군요.
0: 네, 대감놀이는 서울 굿의 축소판인 거죠. 왜냐면 그 중에 대감거리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기 있기 때문에 대감놀이라고
1: 종합 선물 세트
0: 그래서
1: 같이.
0: 이제 지연아 선생님 대감놀이 음반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제 불사로 시작해서 재서,
1: 아,
0: 불사, 재서
1: 네.
0: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감으로 이제 끝내는.
1: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서울 굿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면 딱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0: 네,
1: 좋을 것
0: 나머지는
1: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랬다더라.
0: 네.
1: 이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수정의 소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대감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
0: 마지막에 대감으로 이제 끝내는.
1: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서울 굿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된다면 딱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0: 네,
1: 좋을 것
0: 나머지는
1: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랬다더라. 예,
0: 네.
1: 이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수정의 소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대감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문고지휘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선신하니 삼체명조가사 지구에 보내요. 초제왕을 마련하여 천추만세를 유전하시고 명운한 정태봉시오 원불은 정강열애시고 판간육판간 동자육당자 그왕의 일목이왕 사자일직월직 시직여망사자요 그왕의 마인 소주라.

정형만 명인의 소리로 불림 보내드렸습니다. 5055님께서는 앞서 들으신 국거리 장단 경쾌하고 흥겨운 오봉산 타령 감사합니다라고 이유한 명인의 소리로 저희가 명창의 소리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들으시고 감상평 남겨주셨고요. 우유보치님께서는 와 초입부 소리가 지금 들으신 불림 초입부 소리가 민왕님 소리랑 닮아있어요. 제가 저희 선생님 소리를 닮은 거겠죠. 예. 약간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친구들 이렇게 부모님 만나면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야야야 니네 엄마 너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선생님 소리 듣고 공부하고 할 때는 지금보다 더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뭔가 남해안 별친구 소리는 온화하게 낭창임이 특징인가 싶었는데 진행이 엄청 다채로워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악곡도 대단히 다양하고요. 이 소리하는 이제 악사들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이나 무녀, 승방들의 소리가 가는 길이 대단히 다채롭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대단히 많아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발산되는 소리들의 어떤 무게감이나 또 즉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성별로 이렇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 그게 또 남해안 별친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인양에 따라서 이 발산되는 소리들의 어떤 무게감이나 또 즉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성별로 이렇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 그게 또 남해안 별친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도 사람이 붓을 들면 명필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명화요, 소리를 하면 명창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의 섬 혹은 민속예술의 보고로 불리는 곳이 바로 진도인데요.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이 진도의 토박이 소리꾼 박진섭이 부르는 진도아리랑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진섭 명창은 대금 산조의 효시로 알려진 박종기 선생의 손잡벌이 된다고 하고요. 부친 박동일은 한학과

거의 이 속도로 꽉꽉 채워서 부르기 때문에 또 숨이 딸려서도 따라 부르기가 힘든데 그 공간을 채우는 공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또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박진섭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또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박진섭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박진섭 명창의 소리로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진짜 저희가 평소에 듣던 거에 비하면 진짜 느린 속도로, 느긋한 속도로 진행이 되죠. 1716님께서 제가 느긋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1716님의 표현입니다. 묵직한, 묵직한 목소리로 아리아리랑 참 소리가 가슴이 울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그 진도의 해질녘이 본 적이 없어도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6186님께서는 진도의 스타 하면 송가인도 있지만 조유와 부녀도 있고 신영희 명창이 원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또 신영희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 전에 또 누가 있었고 막 이런 말씀들 막 하시겠죠. 신영희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부터 놀부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그리고 이어서 남도민요 기악 연주곡 강강술래 이 제목도 진도와 연관이 있죠. 서공철의 가야금 연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야 흥부야 너 니게 좀 못 죽었다 쏙 버려라. 내가 다시 세계장을 보내주마. 그리고 저 운목에 삐 읽은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아, 예. 저것이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홍 뭐 들었냐? 아, 예. 은근부하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 홍보야, 그건 나 둬라. 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뻐했냐. 너를 업고 다니다가 내가 정 등거지가 다 문드러져 버렸다.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점자는 처지에 어떻게 치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건너가시면 제가 하인시켜서 지어 보내드리오디다. 야, 이놈아. 매사는 부려 튼튼이요. 내가 된 짐에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아, 하옵지만 형님, 무거워서. 아, 이놈아, 빨리 내놔. 내가 장에 착 깔려서 그냥 남생이 등거리가 되어도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올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하라를 얻었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돌장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초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우둘장 된장 아니다. 고추장 비슷하면서도 아닌디 아니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0: 말하냐?
1: 난비여 저리 소독에 보아도 애기빈지가 그심 안배우자가 같지만 보아도 재빈가 그심 천지를 안개어 깨꼬리만 보아도 애기빈지가 그심 지갑이 절벽 빈들기 보아도 재빈가 그심 저기 가는 저재빈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깨꼬리만 보아도 재빈가 그심 지갑이 절벽 빈들기 보아도 재빈가 그심 저기 가는 저재빈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전 아이를 지은 재빈 오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협주곡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온 산조의 전 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작곡가 장태평과 김연섭이 새롭게 만든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지영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대표 홍옥미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전승교육사 김무길 명인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영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삼조라는 이름을 붙여 산조를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품은 선율 위에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색채를 더한 긴산조협주곡3에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I가 판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으로도 궁금해지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여름방학마다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천문화예술회관 2016 썸머 페스티벌이 8월 15일과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국악이 만난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5일엔 전통음악집단 셋이 선보이는 A와 I가 추어주는 판소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이번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함께 감상하는 색다른 국악 공연입니다. 판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표현이 매력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긴 사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AI가 만들어낸 일러스트가 무대 배경에 펼쳐지며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와 생생한 연주 그리고 AI가 그려낸 새로운 풍경이 만나 판소리를 더욱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색다른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A와 I가 추어지는 판소리에서 AI와 함께 펼쳐지는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이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익숙한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란이 오는 8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 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특유의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별주부전,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립창극단의 귀토, 토끼의 팔란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무대가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진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감각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창극인데요. 판란이라는 제목처럼 토끼가 겪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은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며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시련이 해소된 후에는 그 시련 앞에 절

요 며칠 서울의 낮 기온은 여전히 33도를 넘는 폭염 수준이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39도, 40도. 인간의 체온보다 더 뜨거운 기온을 며칠 겪고 나니 이젠 35도만 안 넘어도 견딜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게 아니라 몸의 감각이 오래 유지되지 않아 고마움이나 절실함의 감정도 빨리 휘발되는 게 아닐까요? 분명 몇 개월 안가 겨울만 찾아와도 더위에 단련된 몸의 감각은 싹 잊히겠지만요. 잊지 말아야 할 고마움이 있다면 평생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거겠죠?

고래아의 연주와 노래로 하얀 날개 들으면서 8월 10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땠나요?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보됐었는데요. 대체로 서쪽 지역은 30도를 웃돌고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34도면 폭염특보의 기준인 33도를 넘겼으니 상당히 더운 기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39도를 견뎌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덥지 않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날씨가 여름과 겨울이 모두 극단적이다 보니 극한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를 통과할 때마다 인간의 적응력은 참 대단하다는 걸 매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더위에 적응한 감각이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리셋돼서 내년 여름이 올 때쯤이면 다시 30도만 넘어도 아우 덥다 더워 하게 되겠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망각의 동물이기도 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여러분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5시 공연에 초대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됐던 길티 플레저와 강과 사람들을 다시 촬영하고 편곡해 이머시브 기술을 더해 몰입감 넘치는 무대로 재탄생시킨 공연입니다. 타이틀인 길티 플레저는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음악적,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보기와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 거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제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보기와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오늘 월급날이라 기분은 좋지만 전 직장보다 금액이 줄어서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절약.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우리 3033님 전에 다니시던 직장이 주말 근무, 뭐 야간 근무 이런 게 많으셨다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 그 사연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건강 챙기실 수 있고 네, 조금은 더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셨으니까요. 그걸 또 네, 좋게 생각하시고 뭔가 다른 개발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간난이님께서요. 보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세라도 타는지 괜히 마음이 살랑거린다고 한다죠. 제가 사는 아파트 안 그래도 바람이 많은 동네라 가을이 빨리 찾아온다는 말 언젠가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럼에도 지금 에어컨 바람을 맞고는 있지만 이상해요. 가을인지 뭔지 몰라도 어디선가 천천히 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며칠 상간으로 바람이 선선해질 수 있는지 정말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만나사랑님께서요. 아이 아빠가 육아휴직이 끝나서 오늘부터 출근했는데 함께 있을 땐 불편하기도 했는데 혼자서 다 해내려니 편함이 익숙해져서인지 낯서네요. 오늘은 아이 저녁하면서 만나와 함께 할게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두 분

이제 함께 육아하시다가 혼자서 이제 하시려니까 힘들죠. 네. 그래도 만나 들으시면서 좀 힘도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꼭 돈이 필요했는데요. 친구가 고맙게 빌려준 친구, 고마워, 안 잊을게.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이요. 빌리진. 친구한테 다시는 돈이요. 빌리진, 빌리진 않을 거예요. 아유, 참, 저 이런 거 재밌어해서 큰일이네요. 아, 이렇게 기발하십니다. 네. 삼승할부지님. 와,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보글보글 사랑이 끓는 맛있는 라디오. 삼승할부지 병실에서 출석합니다. 보미님,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게 경청할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이 며칠 좀, 그래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몇 주? 이렇게, 우리 삼승할부지님, 이렇게 안 오실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편찮으셨군요. 네. 아유, 또 빨리 쾌차하셔서 일상으로, 네,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함께 즐겁게 이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까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로젝트 팀 야금야금과 텐조가 함께합니다. 같은 생각.

세상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기상용어 하나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해가 진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이것의 정의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파파야, 2번 세숫대야, 3번 아홉대야, 4번 열대야, 5번 만나 안 듣고 뭐하고 있대야?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김준희의 해금 연주로 트로피칼 나이트.

해줘서 선풍기 끄고 자네요. 마중나온 가을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계곡물만큼 시원한 게 있을까 싶네요. 자, 7527님께서요. 입추가 지나니 이제 살것 같습니다. 이제 비님만 오시면 될 듯한데 언제 오실지 가뭄이 걱정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진짜 이게 온다 온다 하면서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죠. 아유, 참 시원하게 한번 내려주면 좋을 텐데요. 이상

한 비닐 위에

했는데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이 단어가 널리 퍼진 건 기록적인 폭염의 해였던 1994년부터였죠. 당시엔 집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도 드문 시절이라 사람들이 집 밖에 돗자리 펴고 누워서 잠을 청하던 모습이 아직도 뉴스 자료화면으로 가끔 나오는데요. 이제는 열대야가 여름이면 을을 겪어야 할 기본값이 돼버린 것 같아서 참 큰일이다 싶어요. 자,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너무 더운 열대야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봉영 형님 시원한 가창력 선곡 끝내줍니다. 바투 형님들 라디오 못 들은 지가 한두 달이 조금 넘었네요.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듣는 게 아쉽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낮에는 정말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 또 너무나 재미있는 바투의 상사들이야 못 들으시는 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갓난이님께서요. 보기가 너무 웃겨요. 지금 날씨도 덥지만 그래도 좀 시원해져서 좋아요. 저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보단 겨울이 좋아요. 집에 와서 시원한 물로 씻으니 좋아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삼승할부지님께서는 사진과 함께 맛있는 라디오 들으니 힘이 나네요. 해주셨어요. 지금 병실에 계신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날씨도 덥지만 그래도 좀 시원해져서 좋아요. 저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름보단 겨울이 좋아요. 집에 와서 시원한 물로 씻으니 좋아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삼승할부지님께서는 사진과 함께 맛있는 라디오 들으니 힘이 나네요. 해주셨어요. 지금 병실에 계신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삼승할부지님 빨리 힘내셔서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8667님께서요. 여름 추억 보내도 되나요? 해주셨어요. 뭐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 추억 나눠주시는 거참 좋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의 주제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니까요. 이 여름날의 추억,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으면 예, 좋겠네요. 저도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2987님의 신청곡입니다. 장사익의 노래로 꿈꾸는 세상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황유정의 노래, 방인아의 해금, 황혜정의 대금, 김민지의 가야금 연주로 이제는 보내요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이제는 보내요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흥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091님께서요. 내가 좋아하는 국악방송 화이팅! 해주셨어요. 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7426님께서요.

안소은의 노래로 It's You, 너더라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전쟁이 없으면 군대도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열대야 없는 시원한 저녁 되시길 바래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전쟁이 없다면 정말 군대도 필요 없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평안함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9527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7527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967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10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소리에게 연주와 노래로 새야새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굉장히 서도 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여기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 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5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하소연의 가야금 독주회 성음의 지형도 그중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편집된 음원으로 듣겠고요. 가야금의 하소연 장구

현금제, 목현 공연에서 처음 발표되었던 작품인데요. 목현, 이 공연은 경기와 서도, 남도 등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민속음악의 성음을 거문고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공연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경은 경기 지역의 밝고 유려한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초연 당시에는 거문고를 중심으로 가야금과 소리, 장구가 함께했는데 이번 선보인 하수연의 독주회에서는 가야금이 음악의 중심을 맡고 거문고와 가야금의 이중주로 다시 구성되어졌습니다.

은 지난 6월 25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하소연의 가야금 독주에 성음의 지형도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개인 독주회를 통해 자신의 소리와 연주 방식을 탐구하고 그룹 다름의 활동을 통해서는 가야금의 새로운 음향과 또 창작 가능성을 넓혀온 하소연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다시 전통 산조와 또 지역 음악으로 돌아와서 각 음악이 가진 고유한 성음을 자신의 연주 안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창작과 전통, 독주와 이중주, 국내의 무대와 또 국제적인 활동은 서로 분리된 길이 아니라 하소연의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지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공연은 그 지점을 한 무대 위에 놓고 지금 하소연이 서 있는 음악적 위치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FM구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는다. 미래에 올 당신들을 사랑한다. 정다연 시인의 시 러프컷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오늘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의 첫곡 조혜령의 여러분의 연주로 Hope for Tomorrow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정다현 시인의 시 러프컷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미래에 올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마주할 모든 내일을 미리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더욱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91923의 원, 바라고 또 바라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전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네, 추다의 차지스의 어영차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 하시죠.

읽고 싶은 시인 내 친소.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986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인으로 활동해오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재학 시인입니다.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다른 시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를 갖고 있는, 그래서 더 매력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송재학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감각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시집 제목들에는 얼음과 진흙, 푸른빛과 검은색, 풀과 이슬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 아주 감각적인 시어들이죠. 무언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것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실제로 시인의 시를 읽을 때도 뜻보다 먼저 색과 빛, 온도와 질감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풍경은 아름답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고 손에 닿는 것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실제로 시인의 시를 읽을 때도 뜻보다 먼저 색과 빛, 온도와 질감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풍경은 아름답게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인이 그리는 사물들을 오래 들여다보면 거기 깃들어 있는 기억과 죽음의 이미지들, 그리고 어렴풋한 슬픔까지 함께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기에 송재학 시인의 시는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래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시인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주의 노래로 풀잎의 이슬방울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시인의 흰색 전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의 감각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눈 내리는 거리, 길가의 벤치 하나가 눈에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 새하얀 의자를 보며 시인은 심해어의 마음을 떠올리는데요. 이 도약이 제법 거리가 멉니다. 세상을 뒤덮은 백색에서 시커먼 어둠 속 심해어의 마음을 찾아내는 시인의 발상이 아주 흥미롭죠. 눈으로 뒤덮인

한다고 해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과 참여 신청은 북앤콘텐츠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강물과 나는을 솔솔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제3회 북앤 콘텐츠 페어 책과 사람, 삶을 잇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이 떠오르는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여름 독서량이 가을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 시원하게 머물 피서지로 책이 있는 장소를 찾는 것도 참 좋겠죠.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간 만나보시겠습니다.

폭력 가동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 참 이 더위가 너무 심각해서 여러모로 진짜 여기저기서 걱정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 주변에 살피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관심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권병호의 바람 부는 대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잠을 잘 자려면 몇몇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에서 수면 효율이 높다고 하고 소음은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도서관 정도가 좋대요. 빛은 적을수록 좋고 커피는 잠들기 6시간 전에 마셔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네요. 뭐 스마트폰

집에 돌아가니 흰 쌀죽과 아이의 만 원짜리 한 장, 그리고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고 써있는 편지가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 마음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픈 거는 고생이었고 뭐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경험이지만, 야, 돌아온 게 너무 훈훈한데요.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내 곁에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건 아주 값진 일인 것 같습니다. 회복되셨다니 다행이고.

갔다가 너무 보고 싶어 포항으로 향했어요. 사춘기 딸들도 데려가고 싶어. 거의 납치하다시피 차에 태웠는데 역시나 입은 툭 나오고 표정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송도 해수욕장에 김원주님도 오신다기에 설렜는데 딸들의 마음은 영 따라주지 않아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바다를 보며 웃고 싶은 건 엄마의 욕심일까요? 하셨는데 아이고 참 녀석들. 그 어차피 차에 탄거 그냥 좀 협조 좀 해주지. 우리도 그랬을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섭섭하게 했을까요? 예, 언젠가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예, 또 그렇게 후회하면서 앞으로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월요일 월간 그 남자 오늘은 박창근 씨와 함께합니다. 박창근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세요.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다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예, 지난 주말에 저와 박창근 씨를 둘다 직접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사연인지는 잠시 후에 창근 씨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2부에 K클래식 한장 같이 넘길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2553님 신청곡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 토요일 쫀디의 30주년 콘서트는 잊지 못할 최고의 콘서트였습니다. 아직도 감동의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신청해 주셨네요. 예, 저도 감사함을 담아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coffee.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분, 그 진심이 참 아름다운 분, 가수 박창근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1: 아유 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렇다치고 창근 씨도 좀 많이 살이 빠졌는데요?
0: 그래요?
1: 예.
0: 여름이어서 그런가?
1: 좀 탄 것 같기도 하고.
0: 탄 건가?
1: 어. 그러니까 아, 얼굴
0: 오늘 오후에 좀 뛰었더니.
1: 얼굴뿐이 아니고 팔뚝까지 아, 구릿빛이 살짝 돌아요.
0: 상대적으로 희신 건 아니고
1: 약간 쟤는 밀가루
0: 많이 희셔
1: 밀가루 반짝 스타일이잖아요. 많이 물렁물렁해가지고
0: 오예. 근데 말소리에도 리버브가 들린다.
1: 어 그래요?
0: 오케이. 뭐 상관없습니다. 했더니
1: 얼굴뿐이 아니고 팔뚝까지 아, 구릿빛이 살짝 돌아요.
0: 상대적으로 희신 건 아니고
1: 약간 쟤는 밀가루
0: 많이 희셔
1: 밀가루 반짝 스타일이잖아요. 많이 물렁물렁해가지고
0: 오예. 근데 말소리에도 리버브가 들린다.
1: 어 그래요?
0: 오케이. 아, 예. 아, 뭐 상관없습니다. 예,
1: 제 방송에는 안 나가고 네. 있는데 자, 제 30주년 기념 공연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유, 뭐,
0: 팬분들이랑 우리 세준님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1: 아 진짜 제가
0: 진짜 축하드립니다.
1: 제가 공연장에서 제대로 표현을 잘

0: 그래서 그 용서가 됐나봐. 예.
1: 그 1분짜리 영상 하나로 때웠잖아요.
0: 아, 진짜요? 거기서 찍으신 거예요?
1: 아니,
0: 거기서 찍으신
1: 그 전에 그 전에 해서 주셨죠. 제가 부탁을
0: 아이고,
1: 해가지고.
0: 참. 그 M4인가?
1: 네.
0: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한 분이 못 오셨고 네. 세 분이 자신 거죠.
1: 예예. 예. 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재훈 씨랑 최재훈 씨랑 백희성 씨
0: 독특한 성향의 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셨던 것더라고.
1: 좀 각양각색이죠. 아. 예. 그리고
0: 즐겁게 해주셨어요. 진짜.
1: 창근 씨도 와주시고 이제 승하 형도 와주시고 해가지고 공연이 너무 빛이 났습니다.
0: 예, 아주 30주년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80주년 때 뵙겠습니다.
1: 그러니까 80주년에 예.
0: 꼭 뵙겠습니다. 전 약속 지킵니다.
1: 그러면 50년 남았잖아요.
0: 예, 제가 티켓 받을까? 부스에서.

0: 작가님 막 이렇게 째려 보시는데 예. 나와야지.
1: 만약에 오늘 제가 만약에 못 나왔으면 창근 씨가 10시부터 했어야 됐어. 2시까지 아니 12시까지.
0: 이세준의 아 음악이 좀 뭐야 무슨 밤이야.
1: 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0: 하여튼 예. 너무 다행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어찌 됐건 오늘도 네. 예.
0: 네.
1: 든든한 박창근 씨가 함께 해 주시는데
0: 네.
1: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도 라이브 두 곡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여러분 실시간 사연에 불러드리고요. 노래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연, 우울한 사연, 속상한 사연, 화나는 사연 일단 다 보내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노래에 맞는 분에게 불러 노래에 맞는 분입니다. 행복한 사연, 우울한 사연, 속상한 사연, 화나는 사연 일단 다 보내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노래에 맞는 분에게 불러 노래에 맞는 분에게 불러드릴게요. 말머리 내 노래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1호 문자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연이 뽑힌 분에겐 인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뽑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까?

0: 여기까지 가면 잘 보여요. 똑똑히 잘 보여.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작가님께서 글씨를 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 어디 가면은 예. 안 보여.
1: DJ가 기본적으로 이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1: 우리는 진짜 이제 감사합니다. 젊은 DJ들 하는데 못 가.
0: 못 갑니다. 공연장 저 콘티 저 뭐야 거시기 그
1: 큐시트.
0: 어 큐시트. 예. 제가 막 화를 막 내잖아요. 예, 예. 매니저한테 뭐냐고 지금 웃자란 말이야. 막 제가
1: 네 볼라고 만들었나.
0: 네만 보면 다야.
1: 어 네. 맞아요. 진짜 그거 차라리 외우고 말지. 내가
0: 그러면요,
1: 들었고 지사해서
0: 짜증나요.
1: 자 우리 루피님에게 어떤 노래 불러주시면 좋을까요?
0: 아 이거 밤에 이거 조금 질러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 그러니까 좋지. 이제 사랑 사랑해 하는 사랑해가 많이 들어간 노래 할게요. 제 노래 어느 목석의 사랑.
1: 사랑에 몇 번 들어가지? 저 세워볼게요.
0: 한 열 스물 마흔 오 번 정도. 예.
1: 제가 좀 세워볼게요. 예. 자 박창근 씨의 어느 목석의 사랑. 예, 우리 루피님께 예, 들려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 사랑을 같이 헤아리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0: 합력을 해내셨어요. 아, 어느 목석의 사랑.
1: 예.
0: 사랑해. 이 세다 까먹는다 야, 이거.
1: 그러니까 사랑해는 저도 모르겠어요.
0: 16번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 어, 저도 샘 하다가 틀릴 뻔했어. 아 얘기 꼭 해야지라고 샘하다가 중간에 틀릴 뻔했어.
0: 아니 노래하시는데 계속 네. 박창근 채팅창이 쫙 올라와요. 뭐 사랑해요 박창근 사랑해요. 이게 이제 창바라기님께서 아.

0: 김광석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지난 7월 17일 날 저희 가족들이
1: 7월 17일
0: 예, 그 금요일이죠. 그 제헌절인데 어디 통영으로 가족여행을 가서
1: 통영.
0: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가족 넷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저 어디 저기 여산인가 뭐 그런 휴게소 같은데 예. 내려서 저 화장실 갔다 오는데 예. 와이프가 오빠 저기 박창근님 팬들이신 것 같아요. 봤는데 버스가 몇 대 서 있는데 거기 단체로 어디를 이동하시다가 이제 쉬러 그 휴게소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티셔츠를 딱 보면 알잖아요.
1: 주황색?
0: 주황색. 거기 포근이 뭐 박창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너무 그지꼴로 있어가지고.
1: 야, 아니 좋아하셨을 텐데 팬분들이.
0: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창근 씨도 그날 어디 정읍인가 어디서
1: 그랬나?
0: 있었던 거.
1: 저는
0: 같아요.
1: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0: 아, 그래. 좋은 생각.
1: 하여튼 정읍은 공연했었어요.
0: 그 정읍 공연하는 예. 날이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0: 그러나 보네. 애들 올 때 와우 했다가 갈 때 올래 하고 막 이랬잖아요.
1: 아들 상태에 따라 다른가 봐. 그죠?
0: 맞네.
1: 진짜. 아, 여, 맞네. 여기 손주, 손녀분은 진짜 참 하신 예. 분인가 봐요.
0: 너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네.
1: 모자이크.

0: 이 사연에는 진짜 그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5756님께는.
1: 예. 예. 바다가 생각나는 아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를 하나 해볼까 싶은데요. 바닷가에서라는 곡인데 우리 세준님 아실 수 있을까요? 안다성님 노래.
0: 예예 예, 알죠.
1: 이거 한번 해볼까요?
0: 진짜 오랜만에 예, 들어본다. 예.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김광진 씨의 노래였습니다. 행복을 주는 노래. 아, 자 여러분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핸드폰에서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사진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오늘도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스태프분들 투표로 한 분 뽑아서 유튜브에 사진도 올려드리고 그분께는 선물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2로 받을게요.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새싹 문자 두 개만 소개해드릴까요? 7516님 처음 듣는 방송 보이는 라디오도 있네요. 좋은 음악에 좋은 분들이라 자주 들어올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요. 이세준님 콘서트 보고 이 방송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새로운 손님이시군요. 단골 손님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주 뵙게 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710님 역시 새싹 문자입니다. 오늘 밤 공원에는 산책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나잡아봐라 하며 뛰노는 연인들도 있었고 가족끼리 자전거 타는 모습도 보였고 등 마주대고 앉은 노부부도 보였고 바람까지 끈적임 없이 시원하니 너무

크크크크. 잠수 타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졌네요. 이럴 땐 마음먹은 대로 잠시 쉬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게 좋을까요? 취업 준비생은 많이 들어봤지만 잠수 준비생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잠수도 취업만큼이나 이게 쉬운 게 아닌 모양이네요. 하루에 약속을 네 개나 잡는데 무슨 잠수야? 뭐 예, 마음 먹은 대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고요.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약속 잡는 것도 좋고요. 뭐든 예, 남들이 떠밀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아닌 스스로 내린 그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161님, 주말 사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게요. 아버지 팔순이라 함양에서 서울 다녀왔어요.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족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 뒤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려 있고요. 다는 안 보이지만 오래오래 점점점점 행복하셔 점점점점점. 그래요. 아유,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가장 기쁜 날을 축하하는 사연. 예, 행복이 묻어나는 사진 감사합니다. 1566님, 어제 오랜만에 식물을 보러 갔었습니다. 식물을 보러 어딜 가요? 식물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이세주님.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네, 이분. 이건 해오라기 난초인데 백록과의 해오라기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예쁘죠? 하셨는데. 해오라기래. 해오라비. 읽기도 못하네. 해오라비도 모르겠고 백록과의 모르겠다.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쁜 건 저도 알겠습니다. 다시금 읽어드리자면 해오라비 난초인데 백록과의 해오라기를 닮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해요. 예, 아유 진짜 세상에 뭐 저런 꽃이 다 있어. 새 하얀 새같이 생겼어요. 진짜 해오라기같이. 아, 9414님, 주말에 모처럼 걸으며 멋진 하늘을 보면서 심쿵했답니다. 제가 심쿵한 하늘에 쫀디도 심쿵하실지 하셨는데 뭐 너무 멋지다. 저 옆에 햇무리도 아주 세상에 뭐 저런 꽃이 다 있어. 새 하얀 새같이 생겼어요. 진짜 해오라기같이. 아, 9414님, 주말에 모처럼 걸으며 멋진 하늘을 보면서 심쿵했답니다. 제가 심쿵한 하늘에 쫀디도 심쿵하실지 하셨는데 뭐 너무 멋지다. 저 옆에 햇무리도 아주 멋지게 그냥 단순히 동그란 것이 아닌 조금 전에 봤던 해오라기 비슷하게 막 날개를 펼친 듯한 예,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밑에는 물이네, 또. 나무도 있고, 이거는 촌스러운 얘기지만 달력이다, 달력. 응? 한 7월, 8월 달력 사진으로 해도 저 옆에 아름다운 여성이 좀 걸어가고 있으면 완벽하다. 9414님, 셀카 좀 찍어주시지.

와, 졸졸 흐르는 계곡물 덕분에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바쁘게 살다가도 이런 쉼이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하시면서 졸졸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유유자적 즐기고 계시는 본인이신 거죠? 예, 2806님의 사진도 올려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예, 그늘진 그 평평한 돌을 하나 잘 골라서 앉으셔가지고 발목까지 물 담그시고, 왼쪽 팔목 쪽에 뭔가 이렇게 보호대 같은 걸 하셨는데 그냥 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 불편하신 건지 그게 저는 눈이 가네요.

치우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이래도 되나 싶네요.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 뭐 일본을 많이 이제 다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 이 길거리 깨끗한 것만큼은 예 뭐 몇몇 군데는 또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평균 봤을 때 아직 먼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건 꼭 따라잡고 싶은데 아 저희 세대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참. 자 5299님 한동안 폭염에 너무 더 아 이거 읽었구나.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 간절하면 한번 또 읽으려고 그러잖아. 6544님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을 보고 왔어요. 딸아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더 신났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팝콘을 아주 그냥 신나게 드시는

박다혜님의 시작의 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3398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훌훌 떠나고픈 오늘의 마음에 딱 떨어지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어디 그렇게 떠나고 싶으실까요? 시작의 아이 같이 들었습니다. 3064님, 지난 주말에 방학을 맞은 딸들과 광명 동굴로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바깥은 찜질방 같은 무더위였지만 동굴 속은 시원해서 피서하기 정말 좋았답니다. 여름 휴가는 동굴 강추합니다 하셨는데 안 그래도 막 이제 인터넷 기사나 뉴스 보면 동굴 휴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시원하죠. 거기는 진짜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동굴 안에 조명으로 엄청 멋지게 잘 꾸며놓는구나. 예전에는 어렸을 때 동굴 뭐 제주도 만장굴 이런 데 몇 번 가봤는데 좀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가뜩이나 서늘한데. 근데 저 정도면 너무 예쁘다.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말 풍경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선물 받을 다섯 분을 발표를 해드릴게요. 2806님, 6544님, 7792님, 6083님, 1566님. 다섯 분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의 투표로 선정된 오늘의 베스트 포토, 예, 한번 좀 올라갔나요? 예예, 예. 너무 예쁘죠? 세상에. 1566님이세요. 어제 올해 083님, 1566님, 예, 다섯 분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의 투표로 선정된 오늘의 베스트 포토, 예, 한번 좀 올라갔나요? 예예, 예. 너무 예쁘죠? 세상에. 1566님이세요. 어제 오랜만에 식물을 보러 갔는데 헤오라비 난초라고 소개해 주셨죠?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사진 보시면서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헤오라비 난초의 전설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한 처녀와 강 건너 마을 선비의 아들이 서로 사랑하였는데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선비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으며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총각은 처녀가 사는 마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칡덩굴로 만든 다리가 끊어져 강물에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 총각이 건너 마을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 사랑하는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총각이 칡덩굴을 타고 강을 건너다 그만 물살이 휩쓸려 멀리 떠내려가자 처녀도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강가에는 하얀 새처럼 생긴 두 송이의 꽃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을 날개를 부러워하던 두 젊은이의 넋이라 하여 해오랍이 난초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해오랍이 난초 꽃말은 꿈에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며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라서 자생지 훼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생지 확인 및 보호가 요구되기도 하는 야생화 얘기가 너무 많이 갔다.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너무 예쁜 사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네, 우리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은 덕분에 예쁜 사진 같이 감상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진 뒤로 하고 K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요.

정서, 그 마음을 오늘의 청중에게 더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것 같은 곡이 있네요. 서도 소리를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온 소리꾼이자 아티스트 이희문. 무용가이면서 작곡가로, 음악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악인들과 협업을 해오고 있는 김재덕. 이 두 사람이 오늘의 정선아리랑을 만들어 들려줍니다. 김재덕의 은은하고 미니멀한 반주, 그 위에 이희문의 소리가 더해지는데요. 몽환적인 분위기와 감각적인 사운드가 아주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여름밤 우리를 정선 아우라지로 데려다 줄 것만 같은 곡, 김재덕, 이희문이 함께 들려드립니다. 정선.

노랑 저고리 연분홍 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나 중매쟁이 말 한마디에 울며 불며 받았지. 아이고 고단하고 고달프다 시집살이 그쵸? 이렇게 토속적인 정서를 실험적인 사운드에 실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이희문의 목소리가 감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김제덕의 연주가 울림을 더하죠. 운허님 와 첫 소절부터 사로잡는 목소리. 박은영님 이 음밤 출연하셔서 언급만으로도 반가운 이희문님. 개인적으로 이희문님의 목소리는 딱 일단 한번 걸려들면 노래 끝날 때까지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어지간한 냉정함 갖고 있지 않으면 중간에 노래를 끊는다든가 돌린다든가 이러기 힘든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제덕과 이희문이 함께한 곡 정선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허윤정의 가야금 연주곡 이어드립니다. 끌림.

허윤정의 가야금 연주 끌림, 예, 듣고 왔어요. 자, 7426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작곡 전공하는 딸이 주중에는 레슨 받고 연습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고요. 주말에는 카페 알바를 해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새 식구 가족 사진을 찍자고 딸이 말했는데요. 가족 사진은 더워서 못 찍고 딸과 함께 네컷 사진을 처음 찍어봤네요. 오렌지 머리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나요? 하셨는데, 어머나 세상에, 사진만 봐서는 누가 딸이고 누가 어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따님한텐 비밀입니다. 아마도 뭔가 정황상 오렌지 가발 쓰신 분이 우리 7426님이신 것 같은데,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따님이, 예,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군요. 예, 꿈을 위해서, 예,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 헛된, 예, 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멋진 곡을 발표하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7792님, 어제는 남편의 75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손주들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딸이 운영하는 주산학원에서 손주들이 노래도 불러줬네요.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손주들 용돈 주고 사람 사는 재미가 쏠쏠한 하루였습니다. 사진 주셨는데 막 노래할 때 찍으신 것 같아요. 예, 다들 다 입모양이 비슷하니, 예, 비슷한 걸 보니 같은 가사로 부르고 있는 게 확실한데, 너무 재밌는 게 어린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서로 떨어져 앉았는데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한 사람으로 합성한 것처럼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쌍둥이인가 아니면 그냥 형제인가 잘 모르겠네. 예, 너무너무 다 가족들이 서로 잘 어울리게 생겼어요. 예, 그런 걸 닮았다고 표현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채워주신 많은 사연과 이야기들과 사진들로 2시간을 꽉 채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 놀이터의 In Your Dream, In Your Dream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옛 격언인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이라서 이번 한 주 펼쳐질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새겨두셔도 좋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옛 격언인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이라서 이번 한 주 펼쳐질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새겨두셔도 좋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을 기도처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욱 소중해지고 또 겸허한 마음도 생겨나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라는 것이 무언가 간절히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하는 것도 무언가 간구하기 위함일 텐데요. 우리가 일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인은 떠오르는 아침해를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창문 달린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하면 호사스런 간구가 될까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창가곡 개면조 두거 임술지 추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하는 것이란 격언이 금세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이 간구하는 바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떠오르는 아침에 물론 구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이치도 무언가 구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이 금세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인이 간구하는 바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떠오르는 아침 해를 편안히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창문 달린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 요즘 절실한 것이 없어진 시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란 격언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잎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의 반주 음악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경풍년 염양춘 규모를 키워서 관악 합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든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노래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천년만세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 연주할 때 쓰이는 암영인데요. 뒷풍류라고도 부르죠. 이 영산회상의 한바탕을 모두 연주한 뒤에 남은 여흥을 뒤풍류 음악에서 더 풀어내게 되는데요. 천년 만년이란 말과 같죠. 이 세 곡을 독립해서 연주할 때 천년 만세란 암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오경희는 가야금이 국민 악기가 되는 날까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하는 연주자인데요. 가야금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이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가야금을 즐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활동하는 연주자입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고성 오광대의 문둥북춤 반주음악입니다. 고성 오광대는 낙동강 서쪽 지역의 탈춤입니다. 이 춤이 원래는 초래 반마리 마을장터에서 놀던 광대패들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광대의 오란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 설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다섯 광대란 설이 있고요.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져서 오광대라 부른다는 설, 그리고 오행설에서 오를 취했다 하는 그런 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성 오광대는 전체가 다섯 과장인데요. 오늘 들으실 문둥북춤 마당은 제1과장이죠. 그 외에도 제2과장이 오광대 마당, 제3과장이 비비마당, 제4과장 승무마당, 제5에서 오를 취했다 하는 그런 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성 오광대는 전체가 다섯 과장인데요. 오늘 들으실 문둥북춤 마당은 제1과장이죠. 그 외에도 제2과장이 오광대 마당, 제3과장이 비비마당, 제4과장 승무마당, 제5과장 재밀주 마당, 이렇게 다섯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과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전체 19명인데요. 각 장마다 나오는 등장인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제1과장 문둥북춤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둥북춤은 문둥이의 고단한 삶과 그런 삶을 극복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고성 오광대의 문둥북춤 반주음악을 황민왕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황민왕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 악기를 따로 녹음을 해서 합친 그런 녹음 자료였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데부터 화초장 타령까지입니다. 놀보

회취 옥잠에 가진 배복을 굴레 같은 은가락지를 손에 끼고

너 정절편이며 초루루 엮고 삼피떡과 병가진청 생총 놓고 조락산종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장편에다가 벌려놓고 정다수단의 잡박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닭지 연포 공기름에다 시금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견적 거적을 도적이며 절창볶기 매물 탕수 억포 육포 갈라놓고 천염상 번거지꼴

뭐야, 내가 나무 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안 먹는 속 너도 잘 알자.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어디 거 권주가 안 꼭대기 시켜라.

술잔을 아서당 후당 까 방바닥에다 부딪히더니 만원 여보세요 세손

구박을 당하여

0: 조망스럽게 여봐라 홍보야. 네가 형제가 윤기를 알거든 네 계집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들여주마. 계집이 집구석에서 내 주장을 하면 그놈의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니라. 네 계집 버려라 버려. 그는 그렇고 또 네게 할 말이 있어.
1: 아마.
0: 형님 무슨 말씀이오니까. 내가 근래 듣자하니 내 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내 말이 분명하지. 흥보 기가 막혀 형님에게 웬 말씀이오.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고잔한 도적질을 어찌한다 말씀이오. 내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가산과 이재모리 일조일석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오양문 출사들이 볼 때같이 나섰다니 그 안이 딱한 일이냐. 서이제 자허였으니 내 놈은 잔말 말고 전기두설 할 것 없이 세관과 전담 문서이며 동계 곡관 세대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저자를 권하려고 멀리 도망가서 10년만 한정하고 잠자코 피신타가 이곳이 무사

아니라 백년을 있다 오더라도 네 재물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이놈. 에? 흥보가 저희 형님 속을 아는지라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저저히 말을 허니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만 아니 제비 다리를 부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부지르는 것이 아니오라 지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놀보 가만히 듣더니만은 거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다리를 부질러야지. 그러나 저러나 저 운목에 벌거는 것이 저게 뭔 장롱이냐?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아 그것이 화초장이요?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얼마나 이뻐했냐. 그러면 그것 나도 꺼내지 말고 놔둬라. 예 그리하옵지요. 흥보가 명주 한 필을 꺼내다가 질방거려 노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이놈의 이즘이 어찌 헌하던지 화초장을 잊어버릴까봐 입으로 주워 섬기며 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왔구나. 대장보 한번 걸음에 화초장이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도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야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여. 가만있자 얼체 간신히 건넌 후에 조장화 아 장화초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워서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초화장 아니다. 초왕 아니다, 화장조 아니다, 초장왕 아니다, 장화조 아니다. 원 나의 이것이 무엇이냐. 천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초장 아니다. 고초장? 고초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에라,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를 닥달할 수밖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봐라,

놀보가 기어이 화초장을 얻어서 좋다 하고 돌아가네요. 흥보가 중에서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데서부터 화초장 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정상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노랫가락 들려드립니다. 강효주의 소리입니다.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시을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야도 효도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요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용이 나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 여기는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다. 중년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 뒤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본 뒤 놀보는 오장이 칠보여. 어찌여 칠본고 허니 왼편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만하게 심부름꾼 하나가 딱 붙어 있어.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낸 양으로 날마당 집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 뒤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하고 오구방에다 집어를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을 툭 박고 길 가는 과객 양반 최고를 듣기부터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속지 쫄려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어느 영이라 거여거면 어느 말씀이라고 한다 그소. 찬식도를 챙겨보오.

정전돈 복독천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할죠. 젊으로는 자식도론 음식 노래로 부모를 조론한 뒤 떡 달라 난 놈, 밥 달라 난 놈, 엿을 사달라 난 놈, 각심으로 조를 쪼고 흥복 흔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 되었을 망정 반란박가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 허되 그선 짓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흥부가 지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성은 오시었소? 어찌 오시었소? 양도가 부족하여 환장스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갖다 갚을 터이니까 호방 생각한 거 어떨런지. 박세웅 그리 말고 품 하나 팔아볼라요? 돈 생긴 품 같으면 팔고 말고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성냥으로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양 제재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 매 맞으러 간 놈이 말 타고 할 것 없고 정각말로 다녀올 것이니 그 돈 단양은 나를 내어 초자. 저아전 거동을 보아라. 괜문을 덜컹 열고

들어오미 여보 마누라. 이 돈 가지고 쌀 파로 고기 사서 육주를 누그룸하게 열 한 통만 쓰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강도여 지어나 보느냐 대장이요

성큼 성큼 놀고 사랑 앞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노 무난이요. 예, 그 성씨가 누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동생 을 모르시오. 여보시오, 나는 오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은 될 줄로 토손 합장 무릎을 꿇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처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인명은 제촌이라. 설마 헌돌 죽살이

할일 없이 죽게 가더니 형님 덕태그 살구이다. 벼가 되거든 한숨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양만 주옵시고 그 도저도 정초기가 싫거든 이맹이나 싸대기나

바이온 내가 원통아오 분하여서 못 살겠소.

있습니다. 제발 독분어 살려줘.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참에 잘 왔다 이놈. 예,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조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켈러 치는 근복 있느니라. 예, 가지고 나오느라 이런 놈은 그저 복날 개 잡듯 차별해주는 것이요.

이리요 못 살기 독립하자 웃고 먹고 내 모른다 대썸 조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아래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전관 조자 헌들 전용바 금괴 아래 가득가득 환호를 지어 대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갯돈 헐며 시행이 주자 헌들 고진당 구지 아래 대퇴아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궁이며 쌀기 주자 헌들 한개백기 수백마리 턱턱오고 꼬꼬우니 너 주자고 닭궁이랴 공둥이를 드러내고 대기놈 강도놈 좁은 거 벼락치듯 강차상음에 개집지듯 탐이골 찌구랭이 치던 딱딱쳤던 아이고 막 터졌소 이놈 후닥닥 아이고 다리 부러쳤소 형님 흥보가 개가 맥히요 웅동

눈을 걸어놓으니 딸도 태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 뒤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기집이라도 후에 정국간에 좋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기집은 놀보보단 심술포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보를 들고 중문에 딱 섰다가 아니 여보 아재배암이고 동해배암이고 세상에 귀찮은 나 죽겠소. 은지 나한테 친구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쌀 아나 돈 하고

아쏘 나를 이리 치지 말고 살지 총지 능지르러요 아주 박살 죽여줘 아이고 하늘

걸 아로련 만원. 어이, 아이고, 못 주.

또 맞았어, 또 맞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 댁으로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무지 정관이 마이죠 가지고 오다가 요놈의 강정 모퉁이 도둑놈 나와 싹 다 뺏어 가고 내 말 실컷 맞았네.

0: 말고.
1: 저러는데도 내가요 갑이 내는 사연초요 공란해 누군 사양

아 뭘? 아. 관세음보살 상례소수 공덕에요 호양삼촌 시련만 공기초상전하 수만세요 왕비전하 공덕에요 호양삼촌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인들에게 녹음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질 방송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22년에 오병옥 보허사 수요 남극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개해드릴 곡은 수요 남극인데요. 본래 궁중의 행사나 행진에서 연주되던 취타는

0: 무가의 박병천입니다.
1: 명당 터잡어 직영다가 집을 짓었으니 성주경을 한번 쳐드립시다.

떨어져서 영암 울출 생기시고 울출산이 떨어져서 해남 노릇 생겼다. 떨어져서 한금산이 생겼던가 만금산이 떨어져서 천

0: 독성아야 짜야제 위야 두고 깔려 대평아야 정가를 주시거든. 소차를 법에다 안고 자한궁에 들어가서 설지 바람을 바로 이 건정을 다 끊었거든. 인연에가
1: 마법을
0: 가해라 문열어 가지며라. 내라도와요 사당단지 선단이래야. 언제 사당이 깊은 곳에 천하에다 하대하고 하이로 내려와서 어디에는 오사와요 헌법면은 장상인데 다란.

철이 산춘 상한수 깊은 잔향 이주참에 호주참에 백칠두 하련이와 대개긴들 아니할까 작은 부사 북천상사 갓진부사 자굴룡 남정사 삼도대백 좌우정구 우정구

진도 씻김굿 성주경 벼슬궁 듣고 오셨습니다. 박병찬의 무가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설거지용 스펀지나 수세미 냄새가 나지 않으면 계속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스펀지 안쪽에서는 세균이 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펀지는 구멍이 많아서 그릇에 때를 닦아내기에는 좋지만 그 구멍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물기가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균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있고 또 습기도 충분한 환경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이 스펀지 속 세균이 세척 과정에서 그릇이나 냄비, 싱크대와 조리대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날고기나 생선을 조리한 도마를 닦은 뒤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설거지용 스펀지에 묻어서 다른 식기나 조리도구로 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스펀지는요, 표백제에 담그더라도 안쪽의 세균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젖은 채로 싱크대 안에 그대로 두는 습관은 피해야겠습니다. 또 교체 시기를 자꾸 잊는다면 일정한 요일을 정해두고 교체하는 방법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주방 설거지용 스펀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주 바꿔주는 편이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데,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를 마친 뒤에 스펀지의 냄새와 모양, 또 보관 상태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김영재류 즉흥산조 듣겠습니다. 해금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전해드린 음악은 김영재류 즉흥산조였습니다. 김영재의 해금과 장덕화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준비한 곡은 당산제만 굿입니다. 김용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듣습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북쪽 당사님전 비난이다. 우리 부락의 북풍을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의 행운과 건승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동쪽 당사님쯤 비나이다. 동쪽에서 불어닥치는 돌풍을 막아주시옵고 우리 부락의 행운이 함께 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전시 제목은 백범 김구 세계의 가치가 되다입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단순한 연대기 방식이 아니라 경교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구 선생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1945년 광복 뒤 김구 선생이 경교장에 머물게 된 이야기, 해방전국 속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민족의 앞날을 고민했던 시간들, 또 1948년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과정도 함께 소개됩니다. 전시 공간은 크지 않지만 경교장이라는 장소 자체가 하나의 역사 자료이기도 합니다. 관람은 무료인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매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선착순 20명의 관람객에게 백범 김구 선생과 경교장의 상징을 담은 북클립 기념품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광복절이 들어있는 8월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조용히 만나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곡은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빼앗긴 나라 청년 역정 가운데 3장 새로운 독립정부를

0: 시작됐나.
1: 창작 판소리 백범 김구 빼앗긴 나라 청년 역정 가운데 3장 새로운 독립정부를 세우리라 3.1 독립 만세운동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임진택, 북의 이규호였습니다. 계속해서 신내림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경기 무속음악의 강렬한 신명과 생명력을 국악관현악으로 펼쳐낸 작품인데요. 연불에서 허튼 타령 당악으로 이어지는 음악의 흐름 속에서 장단은 점차 속도를 더하고 관현악의 힘찬 울림은 마치 신명이 온몸에 내려앉는 듯한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박범훈 작곡,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국악관현악곡 신내림 전해드리겠습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주십시오. 당시 유정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마누라가 하늘 같은 남편에게 욕을 퍼붓고 시부모를 구박하며 조상님 사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사에 쓸 술에 더러운 오물까지 섞었습니다. 이런 악처와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소송을 처음 담당했던 예조판서 민진후는 국법인 경국대전에는 이혼에 대한 정식 조항이 없으니 불가능합니다라며 딱 잘라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정기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사훈부 간부였던 임방을 통해서 임금에게 직접 상소하면서 판을 키우게 됩니다. 일이 이쯤 되자 임금인 숙종도 어허, 그 정도로 폐악을 부렸으면 이혼을 허락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요. 이때 예조판서 민진후가 다시 나섭니다. 전하, 한쪽 말만 듣고 이혼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 신태영의 진술도 들어보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내 신태영이 죄인의 신분으로 의금부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희대의 소송전은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참살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장작악단입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정기의 아내 네, 신태영 의금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남존여비 사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진술서를 직접 써 내려가며 남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당시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만약 요즘처럼 개인 SNS가 있었다면 그녀는 당시 남존여비 사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진술서를 직접 써 내려가며 남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당시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만약 요즘처럼 개인 SNS가 있었다면 그녀는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도다. 내가 유정기에 철어들어와

어화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들으셨습니다. 어화둥둥 내 사랑이로구나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조혜령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인데요. 기도 들려드립니다. 해금 연주의 정수년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계획형이 있고 그냥 일단 되겠지 뭐. 이런 쪽이 있고 그래도 둘둘이 사이좋게 성향이 나뉘어져 있어서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따는 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옥수수들 자라면 키가 커가지고 마찬가지로 7444님 저는 요즘 고추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제일 무더울 때 해야 되는 고추밭 일. 근데요 밭에서 최근에 다쳤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왔는데 얼른 낫겠죠. 아이고 농사일이 많은데 아파서 오늘은 쉬고 밭일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마음이 안 놓이는 거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농작물은 뭐 잠깐 멈춤 TV 리모컨에 일시정지가 있듯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자라고 안 뭐 수확을 하면 또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하셔야겠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일단 오늘 쉬시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고추밭 머릿속에 싹 멈춤 TV 리모컨에 일시정지가 있듯이 그렇게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자라고 안 뭐 수확을 하면 또 먹기가 힘들어지니까 하셔야겠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일단 오늘 쉬시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고추밭 머릿속에 싹 지우십시오. 내일 일은 또 내일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요. 파이팅입니다. 자, 옥수수에 얽힌 추억들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옥수수 두 개에 2,000원이면 진짜 괜찮은데 이런 가게에 있으면 좀 많이 사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노래 만드신 분이 계시네요.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옥수수 두 개에 2,000원.

김청환의 노래 옥수수 두 개에 2,000원에 이어서 예결밴드의 배치기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옥수수에 얽힌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2036님 옥수수 한 박스 주문했어요. 그런데 아랫집에서 또 옥수수 한 자루를 나눔해 주네요. 친정집에서 딴 거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쪄서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1년 내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지난주 일어난 일이면 정말 찔 때 더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찔 때는 귀찮고 또 덥기도 하지만 냉동실에 들어있는 옥수수를 딱 보면 뭐 밥하기 귀찮고 이럴 때는 그냥 전자레인지 한 3분 돌려야 될까요? 딱 돌려가지고 따끈따끈한 옥수수 먹으면 되니까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8842님 첫 아이 임신했을 때였어요. 옥수수가 많이 나왔길래 남편한테 좀 사다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옥수수 통조림을 사온 거 있죠. 이것도 옥수수잖아. 그러는데요. 하하 참네. 옥수수만 보면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다면서요. 그 아내분들은 아이 임신했을 때의 그 순간순간이 생생하게 평생 동안 기억이 된다고 하던데 잘 해야죠. 네 남편분이 반만 하셨네요. 8714님 어릴 때 엄마가 옥수수 삶아 놓으면 형제 넷이 가장 큰 것부터 골라갔어요. 막내인 저는 늘 작고 못생긴 것만 먹었는데 그때는 그게 좀 서운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큰 걸 골라도 뭐라 하는 사람 것부터 골라갔어요. 막내인 저는 늘 작고 못생긴 것만 먹었는데 그때는 그게 좀 서운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큰 걸 골라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만큼 맛있진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뭐 먹을 때는 왁자지 걸 여럿이 같이 먹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그리고 뭐 옥수수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렇고 작고 못생긴 애들이 또 맛있기도 해요. 자 계속해서 오주아의 노래와 연주로 내 마음은 가을이요 듣습니다.

가을 음악으로 미리 만나봤습니다. 오주아의 노래와 연주로 내 마음은 가을이요 함께 들어봤고요. 음악 나가는 동안 7531님 제 마음도 요즘 가을이에요. 아직 덥긴 하지만 에어컨 아래에서 마음은 살랑살랑 가을 같아집니다. 가을 저처럼 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헤헤헤 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자, 창호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허위에서 피에르까지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들려드릴 이 공연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대서사가 담겨있는 이 책,

거문고 소리 됐다 멋지쥬? 바로 문제 드려요. 옛날 옛적에 왕산악이 거문고를 만들어갖고 연주를 하니까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갖고 춤을 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 새였을까요? 1번 학, 2번 참새, 3번 까마귀, 4번 딱따구리. 아, 진짜 피디님! 딱따구리는 거문고 연주보다 지가 장단을 더 크게 치겠어요. 암튼 이 새는 목이랑 다리

0: 그래서 학교마다 다, 방학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아마도 지리산 쪽에 있는 학교니까 여름방학은 좀 짧게 가고 겨울방학은 길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17일 계약이실 것 같네요. 그죠? 자, 5784님, 1번, 학. 농사는 평야라서 논이 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자주 봅니다. 무엇을 학을요? 자태가 참으로 멋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오늘은 아까 7444님이 악기에 관심이 뭐 많으셔가지고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겠는걸요? 1번, 학. 농사는 평야라서 논이 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자주 봅니다. 무엇을 학을요? 자태가 참으로 멋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오늘은 아까 7444님이 악기에 관심이 뭐 많으셔가지고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겠는걸요? 라고 하신 게제 마음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창호야, 오늘 발표하지 말까? 아, 그래도 해야 된다고? 알겠어.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학이었어요.
0: 근게.
1: 근데 한철이 삼촌, 왕산악 할아버지는 검은 고를 얼마나 잘 탔으면 날아가던 학이 와갖고 춤을 췄을까요?
0: 그러게, 사람만 감동한 게 아니라 학까지 흥이 났던 거잖아. 와, 진짜 대단하다, 그지?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학이랑 지랑 취향이 좀 비슷한가 봐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31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5205님 유산균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자, 발표 다시 한번 하자면 8318님 범장기지 떡, 5205님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안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 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더해드린 햇살.
1: 아, 시숙께 인사를 드리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보라 흥보야, 재수 씨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두에 왔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재리는디. 음식을 재리는디야.

0: 사람들이 처음
1: 이한철의 청오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최수정의 소리로 흥보가중 흥보마누라가 음식을 차리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자, 청오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막 지났습니다. 8시 2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고통,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새 책을 쓰고 새 음반을 내고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규칙적으로

노래를 발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대표적으로 윤종신 씨가 있죠. 제 기억에 2010년부터 먼슬리 프로젝트 했으니까 지금 16년째 매달 음원을 내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015B 015B도 그걸 하고 있어요. 2018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8년 5개월째 매달 새 노래를 발표하고 이 프로젝트 했으니까 지금 16년째 매달 음원을 내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015B도 그걸 하고 있어요. 2018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8년 5개월째 매달 새 노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의 구독한 사람인 것처럼 매달 신곡들을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 이야 이 노래 좋던데요. 지지난달에 나온 노래예요. 72번째 015B의 이 뉴 에디션 시리즈의 노래인데요. 글리머스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세련된 신스팝인데 더불어 추억의 015B 멜로디가 공존해요. 그래서 새롭고 또 익숙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이 글리머라는 뜻은 심리학에서 트라우마의 원인인 트리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트리거의 반대말로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는 작은 순간을 뜻하는 말.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 이 노래와 함께 느끼시면 되고요. 이 노래 메인 보컬이 AI입니다. 아휴. 참 그래도 감성은 있더라고요.

0: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자, 오늘도 화요일의 남자 귀뚫남 김유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음악도 제철이란 게 있잖아요.
1: 네.
0: 제철 음악. 한여름에는 어떤 국악을 들으면 좋을까요?
1: 글쎄요. 풍류?
0: 풍류 음악?
1: 네. 풍류 좋습니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언두막, 오두막, 이런 데 앉아서.
0: 네.
1: 또, 제가 연주할 수도 있지만, 또, 남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 멀리서 이렇게 듣고 있어도,

0: 민주법이나 성격은 꽤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문고라는 악기 이름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텐데요. 거문고, 뭐 어딘가 검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관련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0: 블랙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 가야금처럼요 삼국사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 예.
0: 여기에 또 거문고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나라에서 칠연금을 보내 왔는데 고구려의 재상이었던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그 원형은 그대로 두고 우리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연주를 했다.
1: 오.
0: 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왕산악이 100여 곡이나 지어서 연주를 했더니
1: 오, 지난주 우륵은 12곡이었는데요.
0: 네.
1: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셨네요.
0: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검은학이 날아와서 춤을 췄다. 그래서 검은학의 검은고, 그러니까 현학금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금이라고 할 때 검은고금 이렇게 5편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1: 아, 예.
0: 근데 이 금은 말 그대로 그렇게 길게 생긴 악기를 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고예요, 이게.
1: 고.
0: 그래서 검은색 학이 날라와서 연주됐던 그런 고라는 악기. 검은 고죠.
1: 야.
0: 현악금이죠. 근데 그 나중에 그 학자가 예. 빠져요.
1: 빠져요?
0: 네, 그래서 현금이 되는 거죠. 현학금에서
1: 아, 학자가 빠져서
0: 학자가
1: 그냥
0: 빠지고
1: 현금.
0: 네, 현금. 그걸 우리말로 하면 검은고, 검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검은고도 좋고 그냥 현금도 저는 좋아합니다.
0: 네. 네.
1: 검은고 연주에 검은 학이 날아와서 춤을 췄다라는 탄생서로부터 이 범상치 않은 악기입니다.
0: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30년대 중국 그 지린성 지안현 뭐 이렇게 우리 고분벽화 나오면 꼭 등장하는 그곳입니다.
1: 예.
0: 고분벽화 실제로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검은고 그림이 나왔는데요.
1: 오호.
0: 이게 아마도 중국에 전해지기 전에 고구려에 이런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은고의 역사를 고구려 시대 이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중국에서 전해져 온 악기가 아니라 원래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악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여기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중국 진나라에서 네. 칠연금을 보내왔다 했는데요.
1: 아.
0: 이 진은 진시황제의 진이 아니고요.
1: 예.
0: 동진 서진하는 그 진이에요. 그러니까 한 3세기
1: 도래전
0: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칠연금이라는 거는 줄이 7개인 그런 악기인데요.
1: 네.
0: 중국의 기록을 보고 우리의 기록을 보아도 이렇게 지금 우리 검은고처럼 뭔가 이렇게 괴가 있다거나 또는 손으로 술대를 잡고 연주한다거나
1: 예.
0: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1: 아.
0: 그래서 검은고는 우리 한국의 악기, 고구려의 악기임이 분명하다라는 게 우리 음악학계의 정설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뭐 이러저러한 뭐 설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악기다라고
0: 네.
1: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0: 네. 그리고 이 학도 학은 또 근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계속 그 검은학을 찾았거든요.
1: 예.
0: 동물원에 가서도 그렇고 외국에 가서도 그렇고 예. 혹시 검은학이 있나? 근데 블랙크레인이 없더라고요.
1: 오.
0: 검은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1: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0: 네, 하얀 두루미까지는 봤어도
1: 검은학은 없다.
0: 검은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학이라는 거는 약간은 좀 이렇게 어떤 신화적인 상징성이 뭔가 좀 가미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학자가 빠지고 지대권 지금 남은 글자는 현금. 그래서 검은고가 지금 남아있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또 다른 설들이 있을까요?
0: 설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있죠.
1: 아.
0: 예. 통일신라 시대로 이제 예. 넘어가 보면요. 예. 옥보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리산에 들어가서 50년간 수련을 했다라는 우와.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뒤로 속명득. 발음하면 속명득이겠죠.
1: 네.
0: 속명득, 뭐 명득, 속명득, 귀금선생 뭐 이런 분들을 거쳐서 여러 제자에게 전승되었다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리산에 들어가서 50년간 수련을 했다라는 우와.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뒤로 송

0: 속명득 발음하면 속명득이겠죠.
1: 네.
0: 속명득 뭐 명득, 속명득, 귀금 선생 뭐 이런 분들을 거쳐서 여러 제자에게 전승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우리 선비들이 가장 선

0: 12줄이죠. 12줄.
1: 배가 차이 납니다. 근데 또 거문고는 6줄밖에 없는데요. 3줄이 같은 음을 내요. 6줄 중에 3줄이 같으니까 예. 나머지 3줄에서 연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0: 똑같은 줄의 하나.
1: 음은 하나. 그렇죠.
0: 그 나머지 3줄.
1: 네네네. 그러니까 음 높이로 하면은 4개인
0: 맞아요.
1: 거고
0: 네.
1: 제가 얘기한 거는 갖고 노는 줄이 몇 개냐의 아. 문제였던 거죠. 예.
0: 그 6줄이 다 그 쾌라고 하나요? 거기 걸려 있는 게 아니던데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궤 위에 있는 줄은 궤상청. 궤 밑에 있는 줄은 궤하청. 뭐 이런 식의 이름도 있어요.
0: 예.
1: 어찌됐건 거문고 듣다 보면 뭐 당나디당딩댕 드렁드렁 하는 소리 나지 않나요?
0: 예, 나요. 예.
1: 이 드렁 소리가 바로 그 세 줄에서 나는 뭐 배음의 효과로 굉장히 음악이 풍성해지는 그런
0: 그 세 줄이 궤 하청인가요?
1: 하나는 궤 위에 걸려 있고요. 네. 하나는 궤 밑에 걸려 있고.
0: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1: 네. 그리고 맨 밑에 거는 개방현이라고 그래서 네. 그냥 뭐 아무것도 걸쳐 있지 않은데 물론 안쪽은 있죠.
0: 아.
1: 그래야 소리가 나니까.
0: 계속 같은 음으로 밑에 깔아주는 역할을 할까요?
1: 말하자면 화성이 그냥 스스로 다 만들어지는 그런 악기인 거예요. 네.
0: 야, 재미나네요. 6줄 다 다른 음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그렇죠.
1: 그렇죠. 예.
0: 예.
1: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괴 위가 아니라 괴보다 살짝 옆자리를 이렇게 손가락을 댑니다. 그게 이제 16개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괴라고 하고요.
0: 네.
1: 내 몸에서 제일 먼 쪽부터가 1번이에요.
0: 오.
1: 그래서 첫 번인데 덩 이렇게 되겠죠.
0: 그렇죠.
1: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괴 위가 아니라 괴보다 살짝 옆자리를 이렇게 손가락을 댑니다. 그게 이제 16개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괴라고 하고요.
0: 네.
1: 내 몸에서 제일 먼 쪽부터가 1번이에요.
0: 오.
1: 그래서 첫 번째 1번 괴, 두 번째, 세 번째, 2괴, 3괴, 4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나갑니다.
0: 네.
1: 그래서 총 16개까지 있어요.
0: 오호.

0: 손으로 막 탕탕 내려칩니다.
1: 이야.
0: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문고가 무조건 그냥 단순한 현악기는 아닌 것 같고 타악기의 성질을 가진 현악기 같다.
1: 맞네요, 맞네요.
0: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1: 내리치면서 현의 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0: 네.
1: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소리 내기도 해요.
0: 네, 뜰입니다.
1: 아, 그걸 뜰이라고 해요?
0: 네,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이렇게 탕탕 내려쳤다면
1: 예.
0: 반대로 뭐라 그럴까요? 연필 끝을 줄에다가 대고
1: 예.
0: 내 몸쪽으로 당기는 거죠.
1: 땅
0: 땅 하고 땡기는 거죠. 네. 이런 걸 뜰이라는 연주 기법이라고 우리 구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뭐 내려치는 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대점 소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밀어도 치고 또 나한테 당겨도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 게 거문고 기법입니다.
1: 예. 막 그 연주하는 모습 보면 엄청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1: 기타는 보통 손가락의 관절 정도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피킹을 하거든요.
0: 네.
1: 혹은 뭐 핑거링을 하더라도 오른손에. 근데 거문고 연주하시는 분은 단순히 뭐 손가락이나 손목 이 차원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쓴다? 이런 느낌이 있던데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1: 기타는 보통 손가락의 관절 정도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피킹을 하거든요.
0: 네.
1: 혹은 뭐 핑거링을 하더라도 오른손에.
0: 네네.
1: 근데 거문고 연주하시는 분은 단순히 뭐 손가락이나 손목 이 차원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쓴다? 이런 느낌이 있던데요.
0: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1: 와.
0: 특히 왼손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0: 로 약지를 그 골무를 낀 상태에서 이걸 괴에다가 얹어 놓잖아요.
1: 예.
0: 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살짝 내리게 되면
1: 내려서.
0: 이게 검거 줄을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1: 예.
0: 제 손톱의 옆부분, 손톱의 오른쪽 부분이 검은 고 줄을 누르게 됩니다.
1: 와.
0: 그러니까 매우 약한 데잖아요, 여기가.
1: 그죠.
0: 근데 여기가 굳은 살이 배기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1: 아니, 왜냐면 이제 보통 뭔가 물건을 짚는다던가 이게 다이 손끝으로 뭘 많이 하니까 아무리
0: 네.
1: 악기로 이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소에 쓰던 물건이 닿던 부위란 말이에요. 근데 뭐
0: 네.
1: 지금 말씀해주신 그 엄지 손톱의 옆은 뭐 물건이 닿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더 연약한 피부인데 거기를 막 자극을 하는 것이 검은 고 연주자들의 어떤 손이네요.
0: 네.
1: 우와.
0: 근데 제가 그냥 거기가 많이 아픕니다가 아니라 거기가 굳은 살이 배겨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연주하는 기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살로
1: 예.
0: 검은 고 줄을 짚어서 연주를 하면 안 되고요. 굳은 살이 배긴 상태에서 줄을 이 굳은 살로 통 치는 이런
1: 와.
0: 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반 사람이 범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1: 야, 이래서 검은고가 배우기 어렵다 하는 것 같군요. 자, 우리 라디오라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검은고의 이 연주할 때의 뭐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요.
0: 네.
1: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0: 그래도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1: 예.

0: 민요반주 이런 민속 음악 계통에서는 가야금처럼 발 위에 얹어놓고 연주를 합니다.
1: 아,
0: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자, 검은고도 가야금처럼 뭐 정악 연주용, 산조 가야금, 뭐 계량 가야금 이렇게 명칭이 좀 다양한가요?
0: 없지 않죠. 네, 검은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뭐 산조 가야금, 정악 가야금 이렇게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1: 예.
0: 물론 뭐 연주자 입장에서는 아, 이 소리는 정악 소리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소리는 좀 더 산조에 적합한 것 같아. 그래서 악기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 예.
0: 두 개가 다 통용이 됩니다. 일단 검은고는. 그래서 뭐 꼭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꼭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 가야금이 계량 검은고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가야금처럼 검은고 역시도 계량에서 뭐 시편 검은고도 있고요. 또 뭐 검은고를 갑자기 막 중간에 팍 잘라갖고 길이를 줄여갖고 좀 높은 소리가 나게 만든 검은고도 있고. 네, 이런 종류는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앞서서 선비들이 아끼던 악기 풍류 음악에서 아주 중요하다. 현악 회상을 검은고 회상이라고도 하니까.
0: 그렇죠.
1: 예, 그 말씀 주셨는데
0: 버퍼링이 있으시지만 아주 잘 배우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선비들이 아낀 악기 이던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중국의 금론에서 비롯되는 걸 텐데요. 중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금 구친이라는 악기를
1: 네.
0: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 사극 같은데 보시면
1: 예.
0: 이렇게 머리 길게 풀어헤친 누구죠? 우리 제갈공명이 그 고금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가끔 나오거든요.
1: 예.
0: 뭐 그런 선비들의 악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
1: 예.
0: 검은고 금이라고 한 거.

0: 보시면 아니 선비의 악기가 왜 갑자기 무속음악에서 연주가 되고 왜 갑자기 뭐 민요를 반주하고 이러지?
1: 예.
0: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죠. 시대의 변화가 생긴 거고요.
1: 예.
0: 거문고 악기가 더 이상 풍류 안에서 선비들만의 악기가 아니라 대중적인 악기로 조금 변모하는 그런 결과를 과정을 겪은 거죠. 19세기
1: 나.
0: 말 정도.
1: 예.
0: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존의 거문고보다는 훨씬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악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직접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악 들을까요?
0: 네, 거문고 특유의 이제 깊고 묵직한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이 소리를 먼저 준비했고요. 영산의 상, 현악 영산의 상, 이게 곧 거문고의 상이다.
1: 거문고해상
0: 그리고 이게 줄풍류라고도 얘기한다.
1: 줄풍류
0: 기억하시죠?
1: 네,
0: 요거
1: 기억납니다.
0: 복습하시면서 그 줄풍류 중에 한 곡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자, 영산회상 중에 어떤 부분 들을까요?
0: 네, 여러 장단, 여러 악장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1: 네,
0: 그 중에 뒤쪽으로 가면 우리 염타군 있었어요.
1: 염타군,
0: 염불.
1: 염불타령군악.
0: 네,
1: 네,
0: 그 중에 타령.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듣기 이렇게 부담 없으실 거예요.
1: 오호.
0: 그곡 한번 들어보시죠.
1: 좋습니다. 거문고의 묵직한 소리와 다령의 경쾌한 장단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재하 선생님의 거문고 연주로 영산회상 중 타령입니다.

0: 간지럽다고 하긴 좀 그거보단 묵직하고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아, 뭔가 그림을 그려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악기예요.
1: 네. 근데 보통 이제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도 피크란 걸 들고 줄을 튕기잖아요. 근데 피크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을 튕기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힘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술 때는 그냥 대나무로 만든 막대인 거잖아요.
0: 네.
1: 쉽게 말해서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줄을 내리치고 뜯는 건데 와, 그건 난이도가 있고 굉장히 연주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요, 의외로 술때 자체는 이렇게 딱 만지면 되게 편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연필 같은 거딱 끼인 것 같아서
1: 예.
0: 되게 편한데 문제는 이제 그걸 연주자 같은 경우는 오래 하잖아요, 연주를. 그러니까 오른손도 사실은
1: 아, 고통이 있습니까?

0: 뭐또 대형화, 관현악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음악이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1: 네.
0: 검은고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1: 자, 그러면 검은고 창작곡도 한곡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곡을 준비하셨다고요?
0: 네. 박다울 씨라고 아마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